감사 위에 감사. 오늘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는데요. 그만큼 감사로 이 시간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광주극동방송의 14번째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에 들어설 나이잖아요. 조금 뜨겁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진심인 나이. 14살, 14년 동안 극동방송이 잘 보이기보다 잘 들리는 복음을 이 광주 땅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벽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출근길 차 안에서 힘을 주고, 또 삶이 무너져 내리던 어느 날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돌아보면 방송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오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도시를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그런 방송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요. 14살인 광주 극동방송.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그렇지만 분명한 사명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온 세상 위하여 크룩스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물정 누르시고 02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7356님 반갑습니다. 526님 또 7238님 반갑고요. 아, 1100님이 극동방송씨 생일을 축하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극동방송씨. 네, 맞아요. 극동방송 없이 못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8905님, 9507님 반갑고요. 0115님도요. 526님이 와, 극동방송 14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14살 광주 극동방송 펄펄 뛰어오를 앞으로의 날만 펼쳐져 있네요. 광주 극동방송 위에서 더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5941님 14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헌신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발목은 어떠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발목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낫도록. 2115님 5503님 1667님 반갑습니다. 8918님도 반갑고요. 광주극동방송 14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품어야 할 바위, 버텨야 할 시간, 넘어야 할 산, 흘려야 할 눈물, 이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로 한 주 살겠습니다. 라고 또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7978님, 8700님, 2061님, 1100님 반갑습니다. 충만 신청하셨네요. 또 8968님이 극동방송 70주년, 광주 극동방송 14주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복음의 군대로 계속 사용해 주시길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동행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요.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6481님 한 말씀. 네. 오. 8700님 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요 사연은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눠볼게요. 8968님, 2042님 오셨고, 2841님, 광주 극동방송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은혜로운 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042님이 광주 극동방송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9191님, 4295님, 네, 그리고 1009님, 1302님 반갑습니다. 예, 사명 감당하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에요. ISPK Jesus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인데 제가 가사는 끝나고 나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잠깐 가사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위에 당신의 임재 안에 평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어두운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치유고 생명입니다. 모든 요새를 부수고

그림자를 뚫고 빛이 납니다. 불처럼 타오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넘어 우울함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능력이고 치유고 생명입니다. 모든 요새를 부숩니다. 그림자를 뚫고 빛이 납니다. 불처럼 타오릅니다.

산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든 원수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가족을 위해 예수님을,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은혜 받으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와, 이분이 누구십니까? 6810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리를 쉬게 하려고 모처럼 얻은 휴가 같은 화요일이라 광주 극동방송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보리맘님 이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보리맘님 같은 귀한 분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광주 극동방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응원해 주시는 귀한 분이세요. 이번 라디오 전도대회 때도 점심과 저녁 모든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점심을 책임져 주셨던 분. 와, 수백인분의 간식을 챙겨와서 챙기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했더랑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강찬 목사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들으셨습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네, 광주 영천교회 윤종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0: 네. 5월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1: 그러게요. 이제 5월이 벌써 마지막 주 이제 한 주 남았고요. 이어서 6월 달로 벌써 반년이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싶네요.
0: 어쩜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1: 그러게요.
0: 아, 목사님 지금 몸이 약간 찌뿌둥하시다고요?
1: 아니요, 좀 약간 무거운 건데요. 어제 우리가 그 영천 한마당 예. 축제를 했어요.
0: 어땠어요?
1: 그 가족들, 저희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새 가족들이었죠. 또 많이 참석했거든요.
0: 네.
1: 소개하는 시간, 또 함께 그 팀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퀴즈도 많이 하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네.
0: 그래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주님께서도 더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0: 네, 어제 많은 행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근무했다는
1: 네.
0: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저희 사역자들은 네. 네,
1: 오늘의 생일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극동방송 14주년입니다, 목사님.
1: 그러게, 와 진짜 벌써 14년이라는 게 네. 그리고 그 14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귀한 또 수고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의 오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일이.
1: 그렇죠. 네,
0: 광주 안에서 광주 땅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성도님

0: 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진정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죠.
0: 예, 더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8700님의 사연이에요.
1: 저희 아들 7살 어린 시절 새벽마다 들려오던 극동방송의 찬양과 말씀은 제 마음에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아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그 첫 방송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러던 어느덧 벌써 이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셨고 지치고 외로운 마음마다 기쁨과 격려를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밝혀온 극동방송의 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믿음의 힘이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극동방송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0: 예, 감사해요. 새박교회 황혜정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극동방송과 함께 오늘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0: 네, 6065님의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1: 한 말씀이 극동이 극동이라고 해주시니까요. 살아있는 인격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0: 극동이.
1: 예. 이 아기 이름 같잖아요. 청소년 이름. 네. 생일 14년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0: 네. 6574님.
1: 광주극동 방송 14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극동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권사님 감사해요. 참 오랜 세월 광주 극동 방송을 아껴주시는 권사님이신데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641님.
1: 야, 이 말씀이 더 많이 오는데요. 광주 극동 방송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0: 소리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1: 깨어 있을게요. 하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0: 네, 14주년 극동방송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78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해 오셨죠, 목사님?
0: 네, 오늘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직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난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어떤 결핍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쫓겼고 광야를 떠돌았고 배신을 당했고 가정의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 고백의 비결이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단 하나,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가진 것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서 속했는가에서 옵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살아가죠. 내게 있는 자원을 돌아보고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에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거나 계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고백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목자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지요.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길을 잘 찾지도 못하죠.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가 나의 목자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리고 안전, 회복, 치유, 이건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말하죠. 내가 더 강해져야 산다. 내가 더 안전해야 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유와 힘을 갖는 것을 우리의 강함, 안전으로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입니다. 나를 붙들면 넘어집니다. 나를 의지하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믿으면 돈이 부족하지 않고 아픔이 사라지고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할 때 드린 찬양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 바로 그 죄와 참된 피로를 아시고 진정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세상이 우리의 나의 목자가 되면 끝없는 비교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욕망이 목자가 되면 만족은 늘 내일로 미뤄지고 영원히 오지 못하죠. 두려움이 목자가 되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누려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무거운 짐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목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고백한 이 나의 목자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면 우린 충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영산 싱어지의 여호와 나의 목자였습니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
1: 예,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또 기도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예. 아, 생각나네요.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퀴즈 주시겠어요?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중요한 고백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고백, 2번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 3번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고백.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고백이죠. 1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2번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3번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 그 중에 우리의 고백 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526님이
1: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그러기에 안전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읊조리는 말씀, 예,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0: 아마 전 세계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예. 그렇죠.
0: 그리고 또 2061님이
1: 큰조카 유미 생일 축하해주세요. 멋진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예수님께 속히 돌아오길 이모, 우리 최하정 권사와 이모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와, 이모부가 조카 유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1: 예, 이 조카분
0: 보내주셨어요.
1: 참 행복하겠어요.
0: 축하합니다.
1: 사랑받으시네요. 네.
0: 자, 목사님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더 주세요.
1: 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이자 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고백, 2번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3번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고백. 과연 무엇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0: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1: 그러나 이 고백은 쉽지만은 않죠. 예,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서 이 고백이 진정성 있게 울리게 되어야지 참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주시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C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분단 당시 북한에 있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극한의 박해로 적대계층으로 몰리며 죽임당하였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과 일가 친척들이 숨어서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밀리에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안당국의 감시와 눈초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국가교회 사람들도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방송 쪽복음 성경이 사람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질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환우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0: 프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들한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이들한 2부 출발합니다. 2부 출발하기 전에 퀴즈 다시 한번 주시죠. 목사님.
1: 네, 오늘 본문이었죠. 시편 네. 23편 1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자 또 우리가 해야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2번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3번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어떤 것일까요?
0: 네. 오늘 문화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햅시밥 워십 이경희 단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단장님.
0: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요즘 공연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0: 네, 어제도 세상적으로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2: 네.
0: 저희들은 어제도 모여서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1: 아이, 그러셨군요.
0: 네네.
1: 예, 그러면 먼저 헵시바 워십팀,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헵시바 워십댄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추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997년 강주에 창단되어서 말씀으로 바르게 정립된 이론과 실기로 워십댄스 전문 사역자들을 교육하고요. 또 그래서 각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열심히 교육하는 일과 또각 교회에 교도소, 해외 선교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또 세상 문화를 압권하고 싶은 믿음의 소망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기독 문화 보급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2: 네,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0: 네.
2: 아, 정기 공연이 22회죠?
0: 네네.
2: 네, 2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지역교회 안에서 몸 찬양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떤가요?
0: 네, 지금은 그 명칭도 워십댄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율동, 몸찬양으로 명칭을 하였을 때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어떤 순서로 생각하고 이렇게 팀을 세우셨는데
1: 네.
0: 이제는 그 워십댄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후로는 더욱더 이제 예배 순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사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2회째인데, 오랜 시간이 사역을 이어오면서 그래도 가장 감사했던 순간,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다면 간증,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수많은 감사와 간증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또 많은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또 감사의 눈물을 또 회개의 눈물을 또 결단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감사의 순간들이고요. 또 이렇게 정기 공연을 통해 참석하신 분들이 저는 얼굴을 모르지만 전화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하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이 사역을 하면서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간증이 된것 같고요. 또
2: 네.
0: 이렇게 헵시바 단원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사역의 감동이고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2: 네. 그래요. 사람
0: 네.
2: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것처럼
0: 네.
2: 보람이 있는 일이
1: 그렇죠.
2: 어렵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2: 예.
0: 네.
2: 드디어 정기 공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0: 네.
2: 22회 정기 공연의 주제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인데
0: 네.
2: 제목만 들어도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느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셨어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하는 것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우, 요즘은 기댈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힘들고, 또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빛나는 해를 보면 몸과 마음이 쾌활해지고, 또 캄캄한 밤에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된다는 달처럼, 삶의 어려운 일들로, 또 메마른 신앙으로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늘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따뜻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의 빛을 찬양으로 비추어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달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역할을 잘하고 싶어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제목으로 정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참 따뜻해요.
1: 네,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벌써 포근해진 느낌이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우리 교회에도 헵시바 워십댄스 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예,
2: 네.
1: 공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2: 맞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 현장에서 주시는 또그 은혜가 크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번 작품도 정말 어제도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준비하셨다는데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공연 준비 지금 어떻습니까?
0: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항상

0: 준비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은 우리의 워십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잘 나타내고 표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늘 말씀과 기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7명의 단원들로 또 20대에서 80대까지
1: 예.
0: 또 발레와 현대무용 워십댄스 조화로운 공연으로 90분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0: 네.
1: 아니 공연이 참 버라이어티하더라고요.
2: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야, 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공연 무대에 올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연습 기도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을 네.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나요?
0: 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매일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또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나 또한 더 성실함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주시고 그래요.
2: 네.
0: 그래서 이번 20회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모든 단원들 인생에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 헵시바의 모든 단원들에게 그 인생들이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아멘.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이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이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 은혜가 더 굉장히 이번에는 큰 것 같습니다.
1: 와, 네. 대단하네요.
2: 선포하는 말씀이
0: 네.
2: 뭐 경험하시는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네. 분들이나 모두가 은혜를 네. 받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먼저 네. 이 기도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연습하면서 네. 먼저 다 누리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0: 네. 네. 네.
1: 이게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선물과 같이 그 더 큰 네. 은혜로 부어주시는 건데 벌써 네.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뜨거움을 보니까 그날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단장님이 이번 공연 정말 어떤 네.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갖고 기도하시지만 정말 어떤 네. 마음을 좀 더 갖고 계십니까?
0: 네, 네. 먼저 지금 목사님 그 하나하나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이 어떤 바라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요. 우리의 찬양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잘 나타내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또 무뎌진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슴이 뛰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 네. 이 소망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전석이 무료 초청 공연인데요.
0: 네네.
2: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여신 이유도 있죠?
0: 네네. 극동방송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에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만났으므로 또 우리가 먼저 우리 헵시바 동역자들과 또 주위의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섬김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 초청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예, 정말 누구든지 지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나 가보고 네. 싶다. 나도 그 은혜 현장에 있고 싶다. 네. 그런 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2: 나도 떠오르는 네. 해가 좀 되고 싶다. 이러실 것 같아요.
1: 그리고 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처럼 네. 몸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네. 가서 그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큰 대리 은혜를 또 누리기도 네.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2: 대리 운전도 아니고 대리 은혜.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일정 안내 또 참여 안내 이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0: 주십시오.
1: 네. 헵시바 워시댄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22회 정기 공연이 6월 16일 화요일 문예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전 좌석권은 다 초대권이므로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초대권을 가져오신 분이나 그냥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좌석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석 초대권이므로 일찍 오셔야 좌석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2: 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 지금 단장님은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세요?
1: 저는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헵시바 동역자들과 또 은혜를 사모해서 그 현장에 오실 분들을 상상하면서 문예예술관의 객석이 1517객석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여 이 곡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2: 네.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사랑하는
1: 네.
2: 자요.
1: 네.
2: 와, 선율이 이렇게
1: 네.
2: 선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아, 네.
2: 너무 아름답겠다.
0: 네.
1: 네.
2: 햅시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물정 0153번으로 햅시바 이렇게 보내주시면
0: 네.
2: 되겠습니다.
0: 단장님, 끝으로
1: 네.
0: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광주 또 호남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초청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22회 정기 공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문화를 압권하는 기독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도 또 객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만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헵시바 워십의 이경희 단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단장님.
1: 감사합니다.
2: 눈으로 단장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
0: 인터뷰
2: 찬양을
0: 하시는데도 손짓을
2: 예.
0: 하실 것
2: 아,
0: 같아요.
2: 들어보세요.

0: 아, 정말 따뜻한 찬양이네요.
1: 마음이 아주 포근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0: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찬양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와, 정말 가서 보고 싶죠, 여러분.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햅시바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보세요.
1: 와, 지금 이 정기 공연 응원하는 문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또 격려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벌써 이 은혜가 넘치는 게 보입니다.
0: 이경희 원장님 우아하시고 말씀도 은혜가 넘치고, 예, 그런 사랑 넘치는 페스티벌이 되길 기대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찬양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햅시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햅시바 공연 축하도 해주시고 참여도 원하시네요. 아,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안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은?
1: 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고귀한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이 모든 삶에서 정말 이 고백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또 주님이 붙잡으신 손 안에서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마커스 커뮤니티의 우리는 기대하고, 이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십시오.
1: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더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이셨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눈이 어두웠던 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르스 강이 만나는 지역, 그 갈대아 우르, 당시 수메르인들이 인구 30만, 약 20만에서 30만 사이인데 그 인구 30만이 살고 있는 그 큰 거대 도시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팔고 연명하고 있는 데라,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서 나가겠느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 1400km를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또 목양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셔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왔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85세가 되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진짜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식이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의 자손, 첫 번째 자손 이삭을 주십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첫 열매가, 그 첫 열매가 첫 이삭이, 이름도 이삭이네요. 그 첫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25년에서 또 40년이 지나서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이삭이 또 애가 없어요. 이삭이 6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때 가서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 본다면은 85년 만에 이삭을 낳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85년 만에 이제 셋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에서, 자기 후손이 세 명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왔는데 지금 셋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 후에 1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또 셋만 남았네요.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청소년이었던 그들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40살이 되어서 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미 에서는 40이 넘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어른이 다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남성다운 사람,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한 사람, 야곱은 엄마 따라서 부엌에 들어간 사람, 에서는 자기 족장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막 달려다니면서 사냥을 해오는 사람이었어요. 부족을 이끌기에는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에서가 적합합니다. 야곱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아빠도 그래서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아브라함 그 족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삭, 그 이삭이 또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으려고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너가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예 아버지.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찾아가서, 야곱, 네가 얼른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래도 될까요?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겁니다. 나는 목소리부터가 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또 형은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염소 가죽을 벗겨다가 염소털을 몸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준 맛있는 고기를, 아마 양고기였겠죠? 요리를 갖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먹고,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예서입니다.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까이 오너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털이 있어요. 털이 있는 걸 보면 에서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해줘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둘째에게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사냥해갖고 온 형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축복을 해주십시오. 뭔 소리냐? 그러면 내가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 또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못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제 너는 냉혹한 현실만 말합니다. 너의 후손들은 이제 네 동생의 후손들의 종으로 살 거다. 아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런 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뭐 두 번은 못한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근데 또 그거를 엄마가 또 들어요. 그리고 야곱 불러서 얘기합니다. 오늘 형이 너를 죽인다고 한다.

빨리 저기 파따나람 너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산다. 거기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안정을 찾고 형이 화가 풀리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데리러 오게. 그때까지 너 삼촌 집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오늘 한날 아들을 둘을 잃을 수는 없다. 왜 아들을 둘을 잃습니까? 하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동생을 죽인 큰아들을 엄마가 마음속에서 또 아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한꺼번에 없어져. 내가 한날 그런 비극을 당해야겠냐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부가는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들 우리 에서가 데려왔다고 해야 할지 데려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냥 나갔다가 그냥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인사드려라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그 예를 썼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종을 보내서. 근데 얘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그렇게 살았던 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나 전혀 기쁨이 없었어. 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며느리들, 저 며느리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자랐다가 그 모양 그 풍습대로 자랐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살던 이방 신을 섬기고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니요. 근데 이게 뭐요?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처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야 내 인생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야겠다. 하나님 믿는,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결혼시켰는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잔뜩 축복을 해주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잔뜩 불러서 너는 꼭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바다라람으로 가거라. 그러고 축복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그 복을 줄 것이다.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잔뜩 축복을 해줘버립니다. 이 축복은 아까 모르고 했던 축복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야곱인지 알고 해주는 축복이에요. 그가 야곱인지 알고 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너의 아내는 바다나람에 가서 거기 가서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한다. 이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누가 지금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에서는 이 광경을 다 봤어요. 첫 번째는 보고 들어도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에게 잔뜩 축복해 주는 걸 밖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막 당부해 주는 것도 밖에서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당부를 해주자마자 그 명령을 받고 또 야곱이 떠나는 것을 에서는 다 봤어요. 그랬다면 가나안 여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반드시 바다나람에 가서 꼭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의 축복의 길이다. 그러면서 잔뜩 축복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보고 들었으니까 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았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느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삭의 자손들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이를 뵀으니까. 그러니 그 임신해 있는 동안에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해 놓았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는 이미 리브가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삭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들에게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처음에 마음 먹기는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믿음의 영적으로 믿음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진심을 다해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후손이 아브라함의 약속,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또 다음 내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파단 아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밖에서 다 보고 들은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우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우는요,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금지, 하지 말라는 말 중에 알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 알이라는 말은 단회적인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우는 영원한 금지예요.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없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당부합니다. 또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의 당부를 붙잡고 나는 절대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리라, 나는 믿음의 아내를 얻으리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족장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이냐고 물은다면 아무도 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냐고 물은다면 또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이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속에 가만히 봤더니 진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물으면 우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을 연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야곱,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야곱, 그거를 밖에서 보고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들었는데도 그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게 축복의 길인데 모르고 살아가요. 아버지, 나도 바단 아람에 가서 내 아내도 거기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에서가 이렇게 나왔다면 아버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좋다, 그럼 네 동생 데리고 같이 가거라 했겠죠. 아버지, 그게 축복의 길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럼 나도 가서 믿음의 아내를 데려올랍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니까 이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깨닫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고 들어도 이게 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왜 축복이기를 외면하십니까?

에서가 영적인 눈을 못 뜨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만에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봅시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야르라는 말을 씁니다. 접속어 와 히브리어로 와라는 말과 주목하다라는 말 라, 그래서 와하고 라가 합해져서 와야르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더 깊이 통찰해서 보았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에서가 아버지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아내들을 주의 있게 아주 통찰해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아내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가나안 족속으로 이 헷 족속으로 살았어요. 가나안에 보면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무르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일곱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헷 족속의 그 중에 딸들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지 와서 하나님 섬기고 안 살아요. 전혀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문화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하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안 하고 사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이 항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에서는 이제서 이걸 본 거예요. 이제서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서 이걸 본 거예요. 자기 부인들을 자세히 봤더니 아 진짜로 그렇구나 이걸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여기 기쁘게 하지 못했다. 라우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라우트라는 말은 기쁘게 하지 못한 지라가 아니라 악한 지라. 자기 아내들은 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지금까지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족장, 믿음의 족장들 집에서 자라났지만은 지금까지 영적 생활에 관심 없이 산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냥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탐욕하고 즐기고 산 거예요. 영적인 삶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었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도 관심이 없었고 영적으로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할 족장으로 하나님 통치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아내나 데리고 오고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사냥 갔다 잡아와서 내 아내 해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다 인사해라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의 집안이 어떻게 엉망이 됐겠죠. 영적으로 무너진 집안이었겠죠. 그것을 이제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다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전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아, 우리 집안에 전혀 기쁨이 안 됐었구나.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에서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들을 봤더니 아내들이 그렇게 보인 거야. 아, 이랬었구나.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못했구나. 이게 인제사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에서는 이제야 아내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아내들을 데려왔고 그런 아내들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안 봅니다.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봅니까?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래요. 나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1분이나 2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은 23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실수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행동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삐지라고, 또 내가 삐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안 보여요. 그 하루에 1, 2분이라도 나를 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봐요. 누구만 봅니까? 다른 사람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남을 보고 살면은요, 질투로, 질책으로, 남의 실수와 책망을 그거 잡아내는 것으로 평생 살고 끝나버립니다.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에서가 그걸 못했어요. 자신을 좀 봤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를 봤더라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오늘 세 번째 에서의 영적인 어두운 눈은 뭡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시는 아내들을 보게 된 에서가 어떻게 그 다음 움직입니까? 나도 그러면 우리 씨족 중에서 찾아야겠다 하고 그 급급하게 찾은 게 뭡니까? 하필이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미 이스마엘은 죽은 지 15년 돼버렸어요. 이스마엘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그 이스마엘의 집,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예, 에서가 또 이제 그 이스마엘 궁여지책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서 거기서 데려오면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손으로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왜 에서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저 해족속 여자들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내를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를 바꾸려고 못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런 부부관계는요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제관계도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관계도 오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눈을 쓰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다 쳐다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 가끔씩 보면 그 동물들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 사람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눈이 좀 뒤집어져서 안쪽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 바깥쪽만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놈인지 나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한테서 문제를 안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에서의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자신이 조금도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집안에 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 하나 꾸리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데리고 왔는데 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살아버리잖아요.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내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바꿔줘야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이삭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였던 유딕과 바스맛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아내 마할랏이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 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에서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인생을 동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

0: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남을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몸은 지치고 환경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반복되는 현실과 기다림 속에서 겉으로는 지치고 메말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자라갑니다.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지친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테너 이다윗의 험한 시험 물속에서

0: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오늘 저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기에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올려드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

0: 는 은혜의 방편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에 힘쓰며 언제나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과 같이 저희 모두가 기도의 전사로 거듭나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소망의 시간과 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두 딸의 취업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저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또 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익명의 성도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두 딸의 취업을 놓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두 딸과 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명의 송도님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고 나가는 인명의 송도님과 그리고 두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두 딸의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대수롭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갖고 나가는 두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직장이 없어 한숨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두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영적 훈련의 기회를 얻고 나가는 두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익명의 성도님 귀한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가는 익명의 성도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2115번님. 저는 박상현 청년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무릎 수술을 했는데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 청년의 무릎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도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박상현 형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박상현 현재를

0: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상한 형제의 무릎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이 병을 진단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박상현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으로 주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나가는 박상현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나가는 우리 귀한 박상현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상황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박상현 형제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을 담대히 지켜주시옵소서.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가는 박상현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업장이 되길, 사업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서 말씀만 매일 보내주고 있는데요. 아, 정말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들이 현숙한 여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사업장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목사님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익명의 성도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익명의 성도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사업을 이루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은 책임감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들이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인명의 성도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현숙한 여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주의 은혜라.

0: 아멘.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215번님.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하는 조카 박유성과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대학을 입학했으나 적성에 잘 안 맞아 반수를 해서 또 다른 과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혜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9215번님의 조카분이 정말 건강하게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 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조카 박유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올해 6월 말 해군에서 전역하는 귀한 조카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조카가

0: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조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나가는 조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을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단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가는 조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삶을 모든 사항과 형편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러기에 주님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나가는 조카 박유성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129번님.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자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 우리 남편분 밤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8129 송도님의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쳐주시옵시고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8129 송도님의 남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러한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낙심되는 것과 고독함과 슬픈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공황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고 나가는 8129 송도님의 부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주를 의뢰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며 또 육체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수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병든 부분과 그 정황을 잘 아시오니 또 낫게 하실 권능도 소유하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가 치료되어지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이 치료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오래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가는 8129님 송도님의 부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우리 부군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걷고 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261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아빠가 관상동맥구 회수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간수치가 높아서 퇴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아빠의 몸 구석구석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간호하는 어머니께 체력과 힘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또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우리 2619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과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두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향한 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2619 송도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0: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께 충성하고 나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관상 동맥 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간 수치가 높아 퇴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 구석구석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간호하는 어머니에게도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소망의 기도 모든 청취자들이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둥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1: 아멘.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하시고 온전하시고 우유로부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추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과 정욕대로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치우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보다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안에 오늘부터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위대한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저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 일에 대해서 막 내가 예언하고 뭐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뭐 집을 어느 쪽에 지어라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괜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괜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감격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성경을 묵상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내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예언을 받는다,

0: 예언의 뭐 기도를 받는다, 어디 가서 점친다, 이런 것은 신앙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예언 성취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 자, 선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선에 속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21절에 가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이말 뜻은 범사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여 악한 것, 정욕적인 걸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선한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따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악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단독 건물을 보유한 자립교회들마저 고령화와 고정비용으로 인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교회가 선교나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서울 성동구와 양천구 등 도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소형 교회들이 말 못할 재정난으로 담임 목사 사례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더 이상 교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교인 고령화와 건물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월평균 헌금 수입은 중대형 교회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2,353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은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교회 목회자의 62%가 재정 우선순위로 교회 운영과 유지를 꼽았고, 실제 재정 지출의 70%가 고정비에 쏠려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예산이 사실상 전멸하고 있다고 현장 목회자들은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예배당 소유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안으로 주일에만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교회로의 체질 개선과 평일에는 도서관이나 카페 등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은퇴 전별금이나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동적 결합을 넘어 복음의 선교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교회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저출생과 기형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목회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어제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0세기 후반의 성공 신화에 안주하는 조직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며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자기혁신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대숙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구원 교리를 스마트폰 리폼에 비유하는 등 교회의 사역 언어를 뇌과학과 일상어 기반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구 편성 대신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으로 교구를 전격 재편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부스 설치와 동시에 같은 날 개최되는 교계의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현장도 공식 방문해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퀴어 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권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최종 부결시켜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과 인권위법에 따른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 가치를 천명하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적극 자제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퀴어축제 부스 운영과 더불어 공식 인권지킴이단을 가동해 양측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기독학부모들의 유권자 운동이 치열한 시점에서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자녀와 청소년을 염려하는 다수 시민의 정당한 우려를 인권위가 현장에서 깊이 있게 경청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 측은 전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아시아 오지 국가의 청소년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스포츠를 매개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국제 탁구 선교 캠프와 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영자 탁구 선교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국제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양영자배 국제 크리스천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팔과 라오스, 필리핀 등 복음 전파가 엄격히 제한된 5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와 국가대표 등 1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장인 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는 해외 단기 선교 당시 현지 규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국내로 직접 초청해 체계적인 스포츠 훈련과 저녁 영성 집회를 결합한 문화 선교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탁구 전문가들과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재능기부 코칭에 나섰으며 저녁 집회를 통해 비신자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는 구원의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네팔 등지에서 탁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인 만큼 문턱을 낮춘 관계 전도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죽은 이방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 손에 쥔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이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깊은 염려의 늪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근심과 걱정의 제목들 위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덧입혀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땅의 무거운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든든한 방패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넉넉히 누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0: 꾸준히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틈을 안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죠. 네, 라디오를 사방에 틀어놓고 요즘엔 극동방송 24시간으로 계속 저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쵸, 부엌에도 방에도 차에도 우리가 어딜 가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정동희 집사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목녀 사역을 맡고 있는 정동희 집사입니다. 아, 저희 목사님 최경학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제일 겸손하시고 정말 본이 되는 작은 예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1: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작은 예수님 같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목사님을 향한 칭찬이 있을까요? 정동희 집사님은 어떻게 극동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까요?
0: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찬양 사역 전문으로 하시는 임정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방송 몇 개 하시면서 좀 소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듣게 됐거든요. 뭐 퀴즈 같은 거 해서 선물도 몇 번 받고.
1: 극동방송을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0: 네, 많이 권하죠. 저희 목장 식구들한테도 권하고, 네,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제 거기서 극동방송이니까 뭐 다른 거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고 재밌고 지역방송이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1: 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전파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전파선교사로 일정 금액을 방송사에 후원하시면서 마음의 갈등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0: 아, 전혀 갈등 안 되고 진짜 뭐지, 더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해서 그렇죠. 저 대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수고에 감사하니까. 또 어떤 자매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절망 속에 있을 때 라디오 듣고 이 방송 듣고 살아났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믿는 사람이지만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이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이 새 힘을 받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소중한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그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가정교로 목자 목녀로 사역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의 평안과 믿음의 성장과 목장 식구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어서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목장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제목 하나는 친정 부모님들, 예전엔 다 교회를 나오셨다가 또 지금 또 쉬고 계시는데 친정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구도 전도하지 못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가족들,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 전도할 수 있는 게.

0: 아빠 이제 그만 빼고 얼른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얼른 같이 천국 가야죠. 아,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바로
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소리를 들려주신 정동희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마당이 북한에서 시작을 뜻하는데 네. 이 장마당에서 매대를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또 북한에서 그래서 이 장마당이 보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자리의 주인이 어딨냐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0: 네.
1: 당국에서 장마당 단속을 하면서 오는 긴장감도 있지만 생계활동이 거의 장마당뿐인 현실에 주민들이 많아서 격정적인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0: 네. 당장 내일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척박한 저 땅 북녘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서 영의 양식 그리고 함께 육의 양식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됨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그 기도의 한 줄 그 마음과 함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녘의 주민분들을 위해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웨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또 네. 서로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게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또 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OAP데이에서는 매일같이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샬롬, 저의 직장에서도 복음이 퍼지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그 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아멘.
1: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 함께 이렇게 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계신 곳에서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가 복음 통일의 출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도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2312님도 오늘 함께하셨고요.
1: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통일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0: 오, 예.
1: 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고백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요.
0: 네. 자,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전에서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이렇게 지역도 적어주시면서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 된 것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자, 화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여러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호산나 접속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매일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북한 말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 가운데 북한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샵 1069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정말 복음 통일된 그날 이런 풍경이 많아지겠죠. 뭐 남남, 북녀, 북남, 남녀. 그래서 오늘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봐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새우젓이 왔다요. 아, 이거 완전 두껍 까는 거예요.
5: 두껍 까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아, 이게 두껍다. 이게 두껍다라는 말이구나.
4: 아니, 내 반응을 보면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맛보시라요.
5: 아우, 자기야, 이게 맛이 좋은 거야?
4: 아니, 다시 한번 맛보시라요. 이게 고소하고 달큰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칠맛나게 짭조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두껍가는 맛이란 말이에요.
5: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거야?
4: 그럼요. 이게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요? 두껍간다 해서 내가 큰맘 먹고 장만했어요.
5: 그래서 얼만데? 아니 뭐 새우젓이 다 거기서 거기지.
4: 아휴, 이렇게 맛을 모르는 사람을 먹이려니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건 여보가 두껍갑니다. 두껍가요.
0: 맛있게 먹어주는 건 두껍가는 남편에게 새우젓이 아주 두껍간 거라고 두 배나 네. 값을 주고 샀다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럴까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두껍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요?
1: 네.
0: 북에서는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요거를 또 두 가지 보기를 내어드리는데요. 네. 1번이 으뜸가다.
0: 으뜸가다. 2번.
1: 두껍다.
0: 두껍다. 두껍가다.
1: 두껍가다.
0: 맛이나 아니면 뭐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네. 최고다 이런 의미거든요.
1: 두말할 게 없다라는 맞아요. 표현이기도 한데 네. 두껍가다라는 말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가 이 어감도 그렇고
0: 네.
1: 요 정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표현이야말로 나중에 진짜 대화할 때
0: 맞아요.
1: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상균 동무 외모가 아주 두껍겁니다. 저 이 말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두 말할 것 없이
0: 최고다.
1: 굉장하다.
0: 굉장하다.
1: 그렇죠.
0: 자, 이런 뜻입니다. 1번
1: 으뜸가다.
0: 으뜸가다이다. 2번
1: 두껍다.
0: 두껍다. 북한 말입니다. 두껍가다라는 뜻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두껍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칭찬 아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멘.
0: 네, 이 정도는 힌트 됐을까요? 네, 믿음이 으뜸가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믿음이 두껍다. 둘 다 괜찮은데.
1: 그러게요.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1번 으뜸가다 2번 두껍다 가운데 우리 두꺼우신 청취자분들이 참 두꺼우시잖아요.
0: 네.
1: 정답도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출석 인사도
0: 맞아요,
1: 해주시고
0: 맞아요.
1: 기도도 해주시고
0: 네.
1: 요 두껍가다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세요.
0: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 보기 이어집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 카드까지 꼭 받아가세요. 네.

0: 행복한 바로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2: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0: 예.
2: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룡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0: 예.
2: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0: 네.
2: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2: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2: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예.
2: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잊혀진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2: 근데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2: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0: 네.
2: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

0: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쥐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0: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1: 예.
0: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심지어는 강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1: 네.
0: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1: 예.
0: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1: 네.
0: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1: 네.
0: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의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가능하신 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또 주변에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물을 읽는데 2분,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0: 북한 바로 보기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송경비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병초의 문제 다시 드리기 전에 통일이라고 남기시면 오늘의 기도카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병차의 퀴즈가 두겁 가다.
0: 네.
1: 북한어 두겁 가다가 무슨 뜻일지잖아요.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두껍다인데 이 통일이라는 기도문 한 장 받아보신 분들이 모두 두겁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0: 야, 그럼요. 복음 통일에 대한 열정도 두겁 가시고 믿음도 두겁 가시고 저는 외모도 이런 분들은 외모도 두겁 가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자, 1번이 으뜸 가다, 2번이
1: 두껍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접속 찬송으로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연

0: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선물들 받아가실까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정답은요?
1: 오늘 두곡 가는 분들이 다들 선물을 받아가시겠죠. 네. 1번 으뜸 가다가 정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리고 외모도 두곡 가는 분들. 저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지현 씨는 그래도
1: 저도 아니죠.
0: 아직은 두곡 가는 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 아니 다 크리스찬이면 해와 같은 얼굴로
0: 아멘
1: 아멘.
0: 은혜가 넘치면 두껍가는 얼굴로 오늘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을 받게 되십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니까요. 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두껍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당첨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1: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겠죠?
0: 그럼요. 저희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도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두껍간의 우리 OFP데이 가족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도 두껍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아, 네. 저희가 더 많은 선물 좀 협찬 받아가지고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사막을 행군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뙤약 볕에 몇 날 며칠을 걷기만 하다 보니 체력은 금방 떨어졌고 어느 날 물과 식량도 거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두에 선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오아시스다.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 저 멀리 정말 오아시스 모습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내어서 달려갔는데요.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저 방향에는 결코 오아시스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신기루가 맺히는 곳에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의 정신이 팔려 어떤 병사도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두세 명의 병사만이 신기루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틀어 구조되었고 신기루를 향해 달려간 병사들은 사막에서 탈진해 모두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누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히 화려하게 존재하지만 결국은 없어질 신기루입니다. 사라질 허상을 위해서 힘써 애써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을 시험하는 일이 뒤이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주민들이 수확한 것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일종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머물렀던 헤레스풀은 유다 땅 경계에 해당하는 먼 곳이었지만 그일라는 유다 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일라로 간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군사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 사이에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은 사울에게 스스로 잡히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기에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경험을 통해 절절히 배웠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싶었고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분명 그일라를 구하는 일은 필요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정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귀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운 오빠에게 오빠 나는 오빠 동생 유명심입니다. 고향의 오빠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글을 씁니다. 오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오빠와 헤어진 지도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 조카들도 이제는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오빠와 형님이 살고 있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빠,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오빠가 나한테는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웃당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면 정든 고향이 오빠와 형님 그리고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고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네요.

0: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이옥 땅에 왔네요. 오빠, 나는 현재 여기 이옥에서 닐란과 함께 하나님이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아무쪼록 건강하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 흘리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의 형제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오. 오늘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빛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가 조국 통일이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더 잘 되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은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 받아들여 나가며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고향 북녘 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의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 한 영혼을 깨우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극동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 찾게 되는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퀴즈 정답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
1: 와, 왜 이렇게 웃어?
0: 아니 어제 뭐 성우신 줄 알았어요. 성우.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가 방송 직전에 공지 연습을 했는데 네. 목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네. 데뷔하셔야겠어요.
0: 그러니까 뭐 연기자인지 성우인지. 아, 근데 퀴즈도 이렇게 멋있게 하시고.
2: 네, 반했잖아요.
0: 자, 오늘도 퀴즈가 꽁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꽁트를 내드릴지 여러분 딱 듣다가 이제 정답 중간에 보내셔도 좋고요. 다 끝나고 다 듣고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고요. 아니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지금 다운로드 된 분, 거기서 여러분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정답을 주시는데 정답만 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정답은 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내가 교회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이라고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한 문자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 퀴즈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꽁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대환장 파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는

0: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 스마트폰 로밍이 필요 없던 시절. 왜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한국어 하나로 미국 사람도 대만 사람도 다 소통되던 대박 편한 시절. 그런데 인간의 DNA에 교만의 고집이 또 발동하게 되었는데.
1: 여러분, 우리 맨날 땅바닥에만 살지 말고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2: 옳소, 옳소, 옳소!
1: 높게 탑을 쌓아 우리가 대장이다 하고 소리쳐 보자고요.
2: 높은 탑? 오케이. 자, 그럼 기술 들어갑니다. 벽돌 팍팍 구워왔습니다. 시멘트 팍팍 바르고 하늘 꼭대기까지 고고씽! 탑 꼭대기를 저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자고요.
1: 아, 이 속도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하겠는데요.
2: 옳소, 옳소, 우리가 최고다.
0: 헤라, 니야, 아주 난리가 났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구르르 쾅쾅 번쩍 지릿지릿.
1: 깜짝이야. 아니 방금 정전인가? 아니 뭐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벽돌 좀 빨리 갖다줘요. 피우기 전에 쌓아야 해.
3: 네? What? Who are you? Are you hungry? 아 배고프냐고 묻잖아.
0: 어우 얼씨구.
1: 아우 뭐라는 거야. 이 시국에 웬 영어. 장난치지 말고 벽돌 달라고요. 벽돌.
3: No, entiendo. Adios. No, no, 싫어. 갈 거야.
0: Oh, my God. 저런. 안타깝군요.
1: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고고싱 하던 양반이 왜 저래? 어? 아니, 저기 김 씨는 왜 프랑스 말을 해? 어? 박 씨는 왜 중국어로 샬라, 샬라? 어, 내 말이 안 통해. 아, 어쩌면 좋아. 어? 하나님이 우리말을 다 섞어 놓으셨구나.
0: 자신들의 이름 하나 날려버려다 서로 대화조차 불가능해진 인간들. 결국 이 탑의 공사는 강제 중단되고 그들은 강제로 짐을 싸게 됩니다.
1: 아, 머리야 머리야. 야, 영어 쓰는 너는 미 대륙으로 가고 스페인어 쓰는 너는 남미로 가. 소통 불가, 공사 중단. 어, 빠이빠이 흩어져 흩어져. 대환장 파티.
0: 그렇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꽁트 속 탑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말이 섞여서, 언어가 섞여서 혼잡해졌다는 뜻의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나갑니다. 1. 에펠탑. 2. 바벨탑. 3. 미륵사지 석탑. 4. 탑탑하네.
0: 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자,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석탑이냐, 탑탑하네, 아주 탑탑해, 이거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거 뭐,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은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대신에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2: 네.
0: 뭐 힌트 있습니까? 힌트?
2: 힌트!
0: 힌트!
2: 이야, 이거 어쨌든 탑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탑하네. 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0: 네. 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아, 나 불안해.
2: 미륵사지가 미륵사지가 그때 있었을까? 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있을 것 같은 탑.
0: 예, 네. 자, 자.
2: 너무 많이 좀 안 돼?
0: 탑입니다.
2: 네.
0: 자, 그러면은 내가 정답 알겠다. 근데 보니까 아까 네. 세 분의 연기가
1: 네.
2: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의 연기가 옛날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와, 연기까지 해야 돼.
0: 거의 뭐 연기자예요. 연기자.
1: 네.
2: 숨은 재능이
0: 오늘 목사님 맡은 게 임부잖아요.
1: 네.
0: 목사님 목회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노가대 좀 하시나?
1: 아니 완전 딱이었습니다.
0: 아니, 딱이었습니다.
2: 네. 권사님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요.
1: 전 집사입니다.
2: 아 집사님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
0: 집사님. 아.

0: 웃음은 참, 네. 네. 어디 그 영화 네. 애니메이션에서 네. 많이 들어본. 야. 네. 아, 이거 좋아요. 아, 흉내도 못 내겠어요. 네. 흉내도 못 내겠어.
1: 와, 엄청 와.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와, 이분 연기 탑입니다.
2: 어. 연기 탑.
1: 아, 연기 탑.
0: 아, 와, 센스, 이게, 센스.
2: 아, 센스 기가 막히네. 우리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번 아, 에펠탑, 2번 바벨탑. 어. 아, 3번에 연기 탑을 쓸걸. 이야, 아, 대단하시네요.
0: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정답 알 것 같아요. 그쵸?
2: 네.
0: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주시대요. 자, 방학생, 무교생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면 무조건 선물이니까.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 방학생 있으면 쿡쿡 찔러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답 옆에 방학, 무교, 통화 가능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주와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투 퀴즈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섭탑이냐 답답하네
1: 답답하네 진짜
0: 자 정답은 바로
2: 바벨탑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1: 2번 바벨탑입니다.
0: 바벨탑 때문에 아까 봐 이렇게 토익 시험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외국 공부 뭐 얘기하면서
2: 정말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였는데 흩어지게 해가지고 여러 언어가 생긴 거잖아요, 목사님.
1: 참 이 바벨탑,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대표적인 반역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예.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으면. 네. 아이 저 같은 문양 천둥 번개를 내리거나 예. 바벨탑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혼쭐을 내줄 텐데 네. 아니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 예.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네. 어쩌면 이 바벨탑이 인간의 반역의 탑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기회를 그렇죠.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1: 아, 내 네. 만약에 내 성격 같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거 나를 어떻게 또 용서해 주시지? 네. 아, 이거 너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그렇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0: 오늘도 이 새끼라 통해서 이 퀴즈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회예요. 기회.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네. 부르시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다 선물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네.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0: 자, 그중에서
1: 선택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0: 가장 빠르게 보내신 4466번님께 선물을 드리겠고요. 아깝게 2등으로 보내신 1426번님께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퀴즈 때는요. 100번째 보낸 예. 6076번님 100번째
1: 네.
0: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세 분의 연기가 할리우드감이라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뭐 속눈샘 치고 이분 선물
1: 칭찬하면 선물 네.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딱 보니까 우리 PD님이 칭찬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0: 두 분 네. 연기 안 하고 또 세 분 저까지 끼워줘가지고 5766번님 선물 자 우리는 네. 또 저기 늦게 와도
2: 네.
0: 예수님도 네. 늦게 믿어도 네. 상관없어요. 믿는 게 중요하지. 자, 7718번님.
1: 네.
0: 아유, 늦게 운전하다가 지금 늦게 보내셨는데 우리 7718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방학생들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1: 아, 방학 굉장히 많이 올라
0: 오늘 많이 왔어요.
1: 네.
0: 자, 이분들 다 우리가 선물 다 드립니다.
1: 네.
0: 그 중에서 첫 번째 6938번이에요.
1: 네. 방학 중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입니다. 6938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0: 이분 그냥 방학이라고만 쓰셨는데
1: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몇 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 6938.
0: 6938. 바로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네. 예. 자, 여기 네.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2: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요.
0: 아, 그러세요? 뭐 작업 중이신가 봐요. 여러 작업이 네. 옆에 들리네요. 좀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말씀하세요.
0: 예, 예, 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십니까?
2: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작업 중에.
0: 아, 작업 중이세요? 네. 그러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화성시요.
0: 어디요?
1: 화성.
0: 화성.
1: 네.
2: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2: 지금 조금 있으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하신가요?
2: 아, 한 5분, 한 1, 2분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1: 1, 2분 그러시군요. 작업. 작업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가 봐요.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 정도는 통화 되세요?
2: 예.
0: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선물은 이따가 여쭤보겠고,
2: 네.
0: 교회 몇 년 쉬세요, 지금? 몇 년 쉬고 있어요?
2: 한 5년. 5년.
0: 5년. 5년.
2: 네.
0: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아, 예전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차에서
0: 예.
2: 운전하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0: 예.
2: 이제 근무 중에도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0: 원래 듣고 있다가 원래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5년 됐다는 거잖아요?
2: 예.
0: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으니까
2: 네.
0: 아까 그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6938번님께 기회 드린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네, 거니까
2: 감사합니다.
0: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바쁘시지만 그 네.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네.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2: 나 지금 근무 중이라서 저기 죄송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1: 이따 근무 네. 끝나고 전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0: 저희가
1: 할게요.
0: 방송 끝나고 네.
2: 예, 예.
0: 전화를 드릴게요.
2: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안전하게 하세요.
2: 예.
0: 자, 오늘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1: 네,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듣는데 근무 시작 딱 되셔서
0: 그러면 고치는 차에다가
1: 네.
0: 106.9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차를 고치시나 봐요.
1: 아니 스피커 틀어놓고 작업장에다가
0: 카센터 전체 틀어놓을 거야.
1: 그럼요. 와.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다 거의 그렇게 야.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0: 6938.
1: 이따 끝나고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자 우리 2839번님께 이 시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분인데
3: 네, 궁금하네요.
1: 2839.
0: 이분은 아주 짧은 방학인데 이때 딱 저희가 네. 잘라드려야 됩니다.
1: 3개월.
0: 3개월 잘라드려야 돼요.
1: 네. 자, 2839 전화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0: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1: 네.
0: 일반 전화로. 아 전화 안 받지만.
1: 네.
0: 다시 한번 시도.
1: 오늘도 네 2839번 일반 전화 전화로 가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2839번. 아, 네.
0: 제가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우리 PD님은 한번 탁 또 하면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0: 자 2839번님 드디어 갑니다.
4: 네 여보세요.
1: 우와
0: 구분하길 네. 잘했네요. 자 저 김인수 PD입니다. 예.
4: 네 안녕하세요.
0: 집에서 받으세요?
4: 아, 네 지금은 운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0: 아 집에 딱 도착하셨구나. 집이 어디예요?
4: 여기 마산이요.
0: 마산. 그러시구나. 일이 지금 빨리 끝나셨네요. 이 시간에 항상 끝나시나 봐요.
4: 아, 아니요. 저 지금 아기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가지고.
0: 네네.
4: 네. 문화센터 갔다 왔어요.
0: 아, 문화센터. 그렇구나. 아기는요? 아기는? 집에?
4: 아기요? 네. 아기 지금 옆에 있어요.
0: 옆에 있고. 그러면은 3개월 방학이라고 쓰셨는데

0: 네.
1: 혹시 아기 낳고부터 지금 방학인가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2: 축하해요.
1: 방송은 뭐 옛날부터 들으셨어요?
0: 아니요, 문화 다니다가
1: 네.
0: 운전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켜져가지고 듣다 보니까.
1: 아,
2: 우와.
1: 문화센터 다니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췄군요.
0: 네.
1: 마산, 그럼 창원극동방송 듣고 계시는구나.
0: 아, 네, 맞아요.
1: 오늘 혹시 방송 처음 들었어요?
0: 아니요, 여러분 듣고 있다가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1: 오늘 이 프로는 처음
2: 새 깨라 처음
1: 들으셨구나.
2: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0: 네.
1: 2839번님처럼 교회 방학하시는 분들 방학 끝내게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3개월이 3년 되기 전에 저희가 딱 끊어드려요.
0: 네. 아이, 감사해요.
2: 아니, 방학 끝나면은 본교회로 가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2: 아, 그래요. 유아 방학이네. 그럼 유아 휴직이 아니라 유아 방학. 애기 나서.
1: 자, 우리 2839번이 네.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일단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세트, 강화섬 김치에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0: 연어?
1: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 커피 네.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네.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네.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0: 엄청 많은데요.
1: 네.
2: 갖고 싶은 거 하나만.
0: 연어가 있다고 했나요?
1: 네네. 네.
0: 아, 그럼 연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연어. 우리 아기도 한 3개월 됐어요?
0: 아, 네. 아기는 지금 8개월.
1: 아, 8개월.
2: 8개월.
1: 8개월 정도 되면은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충분한
2: 그 시절 된 것
1: 같은데.
2: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아 세례 받고 해야 되겠는데 예. 빨리 가서.
0: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1: 받았어요.
2: 아, 받았어요. 아, 이거 축하하네. 야, 이 방학 중에 내가 축하 방학은 내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네. 축하 방학. 와, 이거 그렇지 뭐 아기 낳았으니까.
1: 그러니까.
2: 와, 축하 방학. 아, 그래. 근데 계약할 때가 됐네. 딱이죠.
1: 자, 언제 교회 다시 돌아갈 생각이셨어요?
0: 가야겠다 하는데
2: 왜
0: 아기가 계속 감기도 걸리고요.
2: 아 예, 그랬구나.
1: 예. 가야겠다 하지만 뭔가 잘 계속 미뤄지고 그러고 있죠.
0: 네, 계속 그러고 있고. 네.
1: 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이 딱 옆에서 도와드리거든요.
2: 맞아.
1: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시는 걸로.
2: 그래요. 그 잠깐 8개월이면은 예배 시간에 잠깐 가서 네.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1: 자, 우리 아이고 뭐라고 하는.
2: 아, 가겠다잖아. 아기가 옆에서 저 가요, 엄마. 저 갈 거예요. 그러잖아. 바로.
0: 갈 거야.
1: 그래. 예.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네.
1: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요.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이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1: 아유, 지금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이 네. 그 어린 학생
3: 네.
1: 뭐 그 동화책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2: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옆에.
1: 그래서
2: 아기도 다 듣고 있어요.
1: 우리 엄마도 딱 애교 섞인 목소리다.
3: 네.
1: 평소에 우리 애교 많으시죠? 2839번님.
0: 아, 저요 뭐 항상.
1: 그러니까 애교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 경상도에서 그 좀 이렇게 애교 많은 여성분들 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2: 저 요즘에 예. 딸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예. 자꾸 이렇게 아기들이 예뻐 보이고 부러워지고 자꾸 그래요.
3: 네. 네. 할아버지 되신 거죠.
2: 아이고
3: 그렇죠?
2: 그러, 네. 그러기고 싶은데 아, 마음이 그렇다고.
1: 자, 2839번님
0: 네.
1: 우리 아기가 또 유아 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8개월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아기와 함께.

0: 다시 꼭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대 우리 아기와 함께 계속 들어주시고 교회 잘 갔다 왔다 이런 또 문자도 좀 저희가 기다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0: 야, 애교가 장착이 돼 있어요.
3: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예. 가장 신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참 아, 힘들어요.
4: 맞아, 맞아, 제일 힘들 요가라는 때. 게.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
3: 네.
0: 이게 뭐 말씀이 귀로 그쵸.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3: 네. 그리고 또 교회 출석하려면 아기 짐도 엄청 많거든요.
4: 아,
3: 사실.
4: 맞아, 맞아.
3: 그래서 맞아요. 이해는 가지만 예. 방학이 길면 안 된다.
0: 맞아요.
3: 우리 아이를 위해서
0: 맞아요.
3: 네, 어, 일찍 계약을 해야 한다.
4: 그래도 네. 그 참 힘들게 갔다 오면 보람 있고. 또 한 주 네. 살아갈 힘을 그래도 얻는 거예요.
3: 맞아요.
0: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 3년으로 바뀌는 분들
4: 맞아 맞아. 아기들 낳고 힘들고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0: 자 이번에는 5년 방학이라고
4: 5년 방학
0: 정확히 적어주신 분
3: 7114님
0: 자, 7114번님 자 오늘 바쁘게 갑니다. 방학생들 많아가지고요. 왠지 어? 여보세요?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예, 김인수 PD입니다. 네, 예, 운전 중이신가요?
5: 네, 그렇긴 합니다.
0: 그러면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라디오를 꺼주시고 제가... 정차. 바로 안 될까요, 정차?
5: 정차를 지금 올림픽대로라서.
0: 그러면은 아이코. 저희가 5분 뒤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7114번님. 5분 뒤에 어떻게든 한번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한 7분 뒤에, 7분 뒤에.
5: 아, 네네, 그렇게
0: 네네네. 네. 이따가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자, 이게 꼭 보면은 정차 네. 정차하시고 통화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4: 그래요. 네.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정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0: 네. 네. 자, 자 이번에 또 오.
3: 14년 방학이신 것 같아요. 네.
4: 7956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7956.
0: 7956번님 바벨탑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방학 14년. 14년. 분위기가 제가 수화기를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14년 방학. 아우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14년 방학.
0: 그러게요. 근데 14년인데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다.
4: 그래요.
0: 감사해요.
4: 네. 맞아요.
6: 여보세요.
0: 자,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6: 아 예예. 예.
0: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서 예,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6: 아, 저 차에서요.
0: 아, 차에서 운전하고 계세요?
6: 아, 지금 잠시 정차 중입니다.
0: 어, 그래요.
3: 잘하셨습니다.
0: 혹시 전화 올 줄 알고 지금 정차하셨나요? 예? 네?
6: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아서 제가 병원 간다고.
0: 예, 예.
6: 아. 그 저 병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0: 어머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6: 예, 예.
0: 어, 그러시구나. 아,
4: 그러시네.
0: 지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6: 울산입니다.
0: 울산.
4: 울산.
0: 울산. 예. 14년 방학이면 방학이 좀 길어요.
6: 아, 예. 네.
0: 어떻게 좀 길게 지금 방학을 맞고 계시는데 이제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는데
6: 예.
0: 예.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6: 아, 극동 방송은 자주 계속 듣고 있었어요.
0: 자주 계속 누가 알려 줘서요? 예. 아니 우연히?
6: 아니요, 아니요. 저 전에 저 교회 생기면서
0: 네.
6: 그 울산에 극동 방송 생기면서부터 바로
0: 예.
6: 그 저 채널 그 차에 채널 고정시켜 놓고
0: 아 그럼 방학 전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4: 네.
0: 근데 지금 방학 중에서도 계속 듣고 계시고 이 네. 새끼라도 몇 번 들으셨죠?
6: 어 새끼나 이 시간대는 솔직히 그 저 근무 중이니까
0: 예.
6: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듣고
0: 오늘 처음이에요?
6: 아니 아니요 몇 번 듣긴 들었어요.
0: 그렇구나.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하는 건 아시죠?
6: 예예예. 예, 예.
0: 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956번님 선택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오늘 못 도망갑니다. 오늘 못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네요.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6: 아니요 아니요.
0: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0: 너무 빨리 마사 마셔가지고.
1: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나? 그리고 딱 귀에 꽂히는 거.
0: 레모나. 아, 그 지금 어머니 나오시는데.
1: 레모나.
2: 레모나.
1: 그러면 어머니 잠깐 옆에 타시라고 하고, 잠깐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될까요?
0: 아, 지금 급해가지고 어머님이.
1: 아, 병원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아이고, 어머니 급하시죠.
1: 그럼 이따가 한번 또 네. 통화 될 때 저희가 통화 드리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셔야 됩니다.
3: 네, 방학 끝났습니다.
1: 대학생 된 거 미리 축하드려요.
3: 네.
1: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아, 빨리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
1: 오늘
3: 되니까.
1: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저런 상황이 많네요.
3: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정차했을까요? 한번.
1: 아까 그분.
3: 네.
1: 7114번님.
3: 네.
1: 이분 아직 7분은 안 됐지만.
3: 아, 7분 안 됐을까요?
1: 7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3: 네.
1: 아주 목소리가 점잖으셨던 분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자 중에 오늘 초등학생이 성우 준비생.
3: 우리 집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셔서.
2: 네, 연락하세요.
3: 특별 과외를 좀.
2: 성우란 무엇인가.
1: 자, 네. 자, 여보세요?
4: 예, 전화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어떻게 정차가 지금 되셨을까요? 조금 일찍 전화 드렸는데.
4: 예, 우측에 차를 마침 공간이 있어서.
1: 아유, 다행이네요.
3: 감사합니다.
1: 어디서, 바쁘신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4: 아, 분당에서.
1: 네.
4: 여기 서울에 가양동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1: 아, 그러세요? 사시는 곳은 어디시고요?
4: 아, 저는 고양시에 사는데.
1: 고양시에 사시는군요.
4: 예, 그렇습니다.
1: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아니, 거기서 차를 제가 오늘 일을 뭐 탁송하는 일도 좀 하고 그 와중에
1: 네.
4: 차를 좀 그쪽에 좀 옮겨다 달라고 그래서
1: 네.
4: 하는 와중에 차에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3: 오.
1: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4: 아닙니다. 뭐 종종 들었는데 이제 5년 동안 방학을 하다 보니까.
1: 예예. 예.
4: 아, 놔두고 이제.
1: 근데 처음 이제 들은 거는 탁송하다가 들으셨군요.
3: 아니 그러니까 예. 내 차가 아니고 택송 차인데 거기에 극동방송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4: 예, 그렇습니다.
3: 와, 하나님의 예. 대단한 은혜로 부르심을 그렇게까지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와, 내 차가 아닌데.
1: 진짜 이런 신기한 경우도
3: 그리고
1: 많아요.
3: 또 연결이 되고요.
4: 예, 예. 그분께 이제, 아니,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는 분이 그렇게 하면서
2: 그렇죠.
4: 믿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차를 탁송을 했습니다.
1: 그래,
3: 와. 참 감사합니다.
1: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예. 5년 방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한한 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7114번님 부르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통화하게 하셨네요.
4: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일단 드리는데 혹시 아까 선물 소개 들으셨나요?
4: 아, 듣긴 했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1: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귀에 꽂히는 좀 뭐 있었나요?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 열무, 순무김치,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네모나.
4: 아, 네모나.
1: 예.
4: 아, 뭐 혼자 사는 저라고나 보면 김치 같은 거는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3: 김치 좋지요.
1: 순무김치, 열무김치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7114분님 부르고 계시는데.
4: 네네.
1: 이제 교회를 5년 전에 일산에서 다니셨나요?
4: 아니요, 용인에서 다녔어요.
1: 용인에서 다니셨어요. 그럼 이사하셨나요?
4: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일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4: 네, 뭐 일산에 그동안 가보기도 하고 뭐 누가 전도해서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1: 네네.
4: 마음이 안 내켰는지
1: 네.
4: 그때뿐이고 다시 제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김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봤는데 네. 우리 7114번님의 집 주소와 아주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네. 주부터 결단하시고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3: 아, 그래.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1: 네.
3: 기가 막히자 내 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에 탁송하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었고 또 전화 연결이 오늘 굉장히 전화 연결이 많이 왔거든요. 자, 전화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인 것 같아요.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정차까지 하셨는데.
3: 네, 너무 감사하죠.

0: 이 시간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1: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 한번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2: 예.
1: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2: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이에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하나님께서 714번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니까요.
2: 예,
0: 이번 고맙습니다. 주에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 혹시 그 주위에 아까 그 전도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2: 예, 맞습니다.
0: 아니면 그분 교회로 가셔도 되긴 됩니다. 예.
2: 근데 저도 연락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1: 아, 그러시구나.
0: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교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주시고, 예, 또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차주분 전화번호 아시면 좀 같이 좀 남겨주세요. 그분한테도 선물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한 분을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0: 그분 아시면 꼭 좀
1: 중요한
0: 알려주시죠.
1: 역할. 한번 전화 문자 넣어주시면 네. 그분에게도 선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네.
0: 야, 참 이렇게 좀 희한하게 극동방송을 접하게 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네. 이렇게 자동차 공업센터에서 고치고 네. 있는데,
1: 아, 거기 있는
0: 손님 차가 네. 손님차가 극동방송이어서 그분하고 전화 연결이 된 적도 있고,
1: 와,
0: 네. 뭐 중고차 받았는데
1: 네.
0: 그런 경우도 있고,
1: 네, 참.
0: 자, 이번에 마지막 될 것 같아요.
3: 마지막.
1: 아,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방학자는. 네. 자, 끝나고 다 선물 드리도록 하고 통화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 안 된 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 그래도 많이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3914번입니다.
4: 여보세요?
0: 예.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아까 저는 아까 통화한 분인 줄 알고. 처음 통화 맞죠?
4: 네.
0: 지금
1: 목소리가
0: 운전 중 아니시죠?
4: 네.
0: 라디오가 켜져 있나요, 옆에?
4: 네.
0: 라디오를 잠깐 꺼 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리니까.
4: 껐어요.
0: 껐어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4: 광주 광역시요.
0: 광주.
1: 아, 광역시. 이번에
0: 광주.
1: 네. 광주 광역시.
0: 7년 방학이시네요?
4: 네.
1: 와,
0: 7년. 좀 길면 긴 방학인데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4: 언니가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게 됐어요.
0: 좋은 언니던데. 언니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애청자신가 봐요?
4: 언니도 쉬고 있어요.
0: 언니 옆에 있나요?
4: 아니요.
0: 야, 언니도 이따 꼭 좀 통화해보고 싶다.
1: 네,
0: 좋은 언니긴 꼭 좋은 언니네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자, 3914번님, 일단은 선물. 아까 혹시 어떤 선물인지 들으셨어요?
4: 아니요.
0: 자,
1: 빠르게 오늘도 빨리.
0: 우리는 웃고 있는데 본인은 안 웃어 지금.
1: 자, 빠르게.
0: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어떤 거? 예?
4: 연어회.
0: 연어회.
1: 네.
0: 우리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언니.
1: 언니 하나 보내주고 싶은 거 말해, 피디님.
0: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4: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야, 이분이 그냥 대답할 건 다 대답하네.
1: 그래도 너무
0: 자,
1: 감사해요.
0: 우리 3914번님, 네. 언니가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방송?
4: 네? 1년 넘었어요.
0: 1년 넘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914번

0: 하나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맞아요.
0: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요?
1: 들어요.
0: 들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네. 한번 용기 한번 내셔야 그래. 돼요.
2: 언니한테 꼭 선물도 간다고 얘기해주고 언니하고 같이 혹시 지역이 같으면 꼭 가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유, 잘하셨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2: 너무 감사해요.
0: 우리 3914번님 광주에 네. 가실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근처에 교회 많은데.
0: 그러니까 원래 다녔던 그 7년 전에 그 교회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소개시켜 드리는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하시?
1: 새로운 교회예요.
0: 예?
2: 새로운 교회. 네.
0: 그럼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3914번님 통해서 언니도 꼭 좀 통화 좀 해도 되겠죠?
1: 언니 일하고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0: 아, 저희가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일 피해가지고 일 시간 피해가지고 네. 전화 꼭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3: 네, 감사해요.
2: 교회 꼭 가세요.
0: 다음 주에 교회 갔다라는 문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예. 자, 우리 3914번님께도 저희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떤 표정으로 이분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오늘 재밌는 방송이 많아요. 오늘 네. 특별히 그러네.
0: 언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극동방송 네. 들어보라고. 네. 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네. 있어요. 아, 보니까는 뭐 예. 뭐 지금
2: 방학 중 많은 애 15년 넘은
3: 엄청 많이 주셨네요.
0: 하루 종일 극동 네. 방송 애청하시는 분도 있고.
2: 감사해요.
0: 자, 오늘 보니까 링크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 그래요. 계속
0: 저희가
2: 링크가
0: 정비를 해서 네. 링크 여러분 주소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케미에 기분이 업된다고.
2: 아, 감사해요.
0: 어제 생일이었는데 혹시 선물 줄 수 있냐고. 아유, 드려야겠네.
2: 우와.
0: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바벨탑도 맞춰주셨습니다.
2: 네. 네.
0: 자, 526번님 선물을 드리도록
3: 생일 선물.
0: 생일 선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는데 오늘 네. 전화 연결 안 된 분들은 또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네.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모두 전화드리고 모두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해요.
3: 감사해요.
0: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국에 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3: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나의 우정을 증오로 갚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나 그를 대하

나가게 하소서. 고소자가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죄가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의 열매들을 약탈하게 하소서.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주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되게 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남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으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그는 축복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그에게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소서. 그는 저주하는 일을 자신의 옷 입듯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일이 물처럼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저주가 그를 둘러싼 옷처럼 되게 하시고 그의 허리에 영원히 채워져 있는 혁대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시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나의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나는 저녁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으며 메뚜기처럼 날려가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내 무릎은 약해졌으며 내 몸은 야위었습니다. 나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나를 보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나의 원수들이 알게 해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욕을 옷 입듯 할 것이며 수치를 겉옷처럼 몸에 두를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크게 주를 찬송하며 큰 무리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가 죄 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주의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이 여길 것이며 이를 갈며 야위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김바울 부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나씩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의 나의 모습 그 사이에서의 거대한 간격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순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죽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죄 앞에서 무너지고 맥없이 넘어지고 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철저하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비명을 지르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려 애썼지만 돌아왔던 것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행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악한 모습만 골라내며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사망의 몸에 갇힌 자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8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다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어둡고 칙칙했던 탄식은 사라지고 8장 1절부터 찬란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렸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지가 더욱더 강해져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마주한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법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끌려가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내 힘과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엔진을 달려주신 날입니다. 내 스스로는 너무나 힘겹게 스스로 노를 지어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바람에 탓을 달고 자유롭게 항해하는 그 인생으로 바뀐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통치자 성령님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할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많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수도 하셨을 것이고, 옷도 예쁘게 입고, 또 밥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차를 타고 이곳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깨어 있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주 가벼운 생각부터 오늘 뭐 먹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고귀하고 신비스럽고 중대한 생각을 우리는 매일 하곤 합니다. 원래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승부처 그리고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전쟁터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내뱉는 언어도 아닙니다. 바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모든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를 한데 모아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꽉 정해놓은 상태를 이 생각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나의 삶의 목적지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중대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배를 예로 들어보면 배에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방향타가 있습니다. 물 밑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어느 곳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타가 그때그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혼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몰두해 있느냐? 내 생각의 이 방향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 향하는 목적지가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고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작은 생각부터 중요한 생각까지 수많은 생각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받습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나요? 마치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등을 돌리자 굳어버리며 무표정이 되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우리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의 생각이 온전히 지배받고 있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얹어 놓는 그 모든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수 있어.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지독한 자기 신뢰가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나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끝없는 비교 의식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며 끝까지 복수해야 내 속이 시원하다라고 고집 피우는 자기 방어적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단 하나,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 죽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감사가 메마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 나의 삶이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버려서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으로 지배받는 삶에 대하여 그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망의 늪,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에서 빠져나올

될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 있는 것이 나무인지 괴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기에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앞으로 한발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던 것이 괴물이 아니라 작은 돌뿔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안경 없이 보면 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더 이상 내가 피해갈 곳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면 그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시구나.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생각이 가진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영의 생각에 채널을 고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 줄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평안이 아니고 내 자녀가 명문대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한복판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봄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로 착해지려고 애쓰는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의 핸들을 오직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위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과연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를 물으며 나의 생각을 그분께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뜻을 묻는다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사망의 그늘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에너지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과 그 놀라우신 평안을 누리는 매일 매 순간 마치 호흡하듯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맞추기로 결단했다면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아주 위대한 사건인데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존감과 능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되어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저 부모님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는 더 많은 자격과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법을 보면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모든 빚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력, 그 가문의 이름까지도 친아들과 친자녀와 같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잔인한 주인 밑에서 소망 없이 떨고만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인을 치시며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불안할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걸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종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고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어느 한 왕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입양된 첫날 아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을 때 어떻게 먹겠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먹겠죠. 아, 내가 이 고기를 더 먹어도 될까? 먹다가 실수하면 어떠지?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왕이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면 어떨까? 수많은 생각 앞에 식탁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변하게 됩니다. 이제 아빠를 보며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아빠를 꼭 껴안을 겁니다.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왕이 이제는 내 아빠가 되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생기니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아빠라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와 아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아빠가 되겠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위엄 있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안길 수 있고 가끔은 투정도 부릴 수 있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의 비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남들보다 뒤처졌잖아. 하나님이 왜 너를 기억하겠어? 하나님 너를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적 속삭임이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너무 많아. 나에겐 힘이 없어. 그래서 매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자꾸만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자꾸 나를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외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온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온 세상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그 하늘나라 영광까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은 매일매일 마치 꺼지지 않는 24시간 라디오처럼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며 세상으로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은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꽂혀서 믿어지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데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종된 두려움을 벗어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지지와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는 그 자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질병이 올지라도, 때로는 경제적 위기가 우리의 목을 조를지라도, 관계가 깨어져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 한마디만 내뱉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생각 핸들을 붙잡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기죽고 떨고 있는 고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 이 음성을 매일의 삶에서 듣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김바울 부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서 하면은 흔히 전쟁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등 여러 전투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늘 그들에게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군사를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에도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세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이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였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대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당분간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만약 그때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게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무마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려요. 진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셨을까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전과 승리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군사의 숫자나 전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부터 바로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공불락의 여루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루성에 이어서 치러진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여루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보다 약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어요.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할 전리품을 몰래 숨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루성의 모든 것은 당신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아간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죠. 결국 그의 가정이 심판을 당한 다음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도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루성을 점령했죠. 아이성도 점령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성을 향해 진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일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는 진격을 멈추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을 가진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의 기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되새기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성도다움,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가는 일이 쉬울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실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체성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는 너무나 뜻깊은 일이었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 삶이 평탄합니까? 또 꼭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성을 진격하기 전에 세일산에서 하나님을,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니까 가나안에 있다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했어요. 두려움을 품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 여섯 족속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읍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지 족속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맞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가만 상황을 보니까 연합군을 조직해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살 길을 도모합니다. 한 가지 꾀를 내요.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게 실어요. 또 낡은 신발을 신어요. 아주 볼품없는 낡은 옷을 몸에 걸쳤어요. 또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까지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준비를 한 걸까요? 뭐 때문이죠? 자신들은 지금 가나안 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 넘어서 먼 데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지휘자들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의미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로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의 여섯 개의 족속은 모두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 이유도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그릇된 악한 관습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요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던 거죠. 문제는 가나안의 문화는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그의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문화를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죠. 거기에 빨려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의 욕구 안에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문화에 물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어도 가나안 땅에 사는 여섯 족속은 멸해야 된다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뼈아픈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죠. 가나안 여섯 족속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왜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화친을 맺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무리가 그대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가나안 족속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민족이잖아요. 아이성에서의 처참한 실패 이후에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부한 사람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요,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했던 이유가 뭘까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가인한 자 때문에 아이손 전투에서 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자, 보세요.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졌다고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드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일을 그칠 수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아이손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또 다른 성읍을 공격하러 가지 않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여호수아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에 그들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또 잘한 일도 있어요. 어떻게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쓴 모습이에요. 사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지휘자들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질 수 있거든요. 계약 파기야. 우리 속였잖아. 그러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휘자들은 백성들에게 어찌 됐건 이건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본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설득했어요. 보십시오. 우선 그들은 책임을 통감하죠. 아니, 전원들이 속여서 그런 걸 어쩔 거냐는 거예요. 너희도 속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신앙으로서의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록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한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택하려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맺은 조약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므로 함부로 파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든 속았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뭔가 실수하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낙심되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계속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약속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진멸한다면 그것은 실수를 넘어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록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경솔하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했습니다, 끝.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걸 먼저 기도해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본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허둥대지 말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빨리 뭔가를 하지 않거나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흔들려요. 세상은 원래 흔들려요. 그러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더라도 산이 흔들려서 바닷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냥 바닷물에 솟아나와서 막 뛰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처음에는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마음 품게 되었어요. 또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도보다 행동이 앞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지도 보여져요. 지휘자를 보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잘못을 인정해요. 대안도 제시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록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비록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걸로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와 속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길을 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0: 그냥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아예 그냥 갈등을 뒤덮어.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지도자들처럼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대충 감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나 이익보다 공동체 하나됨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삶의 태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육공동체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밖에 나 전도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너네나 잘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몇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까?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썩어져 있는 세상 속에 내가 소금으로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갈 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라고요? 왜 조용하세요? 왜 누구냐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빛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우리가 늘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건 어디건 간에 내가 빛으로서, 내가 소금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회복할 수 있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호수아서 전체가 간통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업적을 쌓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야. 너 누구니? 너 나의 자녀야?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임을, 내가 소금임을 늘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나고 썩어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심코 눈길을 줬지만 그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죠. 연주자는 온종일 16,000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이 길거리 연주를 기사화했는데요. 이 길거리 연주자는 다름 아닌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였죠. 그는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했으며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70억 원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언론은 70억짜리 연주라는 제목으로 이 연주를 다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위대한 연주가 진행됐지만 그 누구도 이 연주의 위대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죠. 보금이 이 70억짜리 연주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과 우주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소식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값없이 없는 소리일 뿐이죠. 아는 사람으로서 알려주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자 되길 소망하면서 5월 26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손경민 목사님 앨범에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같은 음악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는 소음처럼 지나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깊은 감동을 발견하죠.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복음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생명의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말 한마디와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아, 9507님께서 양평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이따 중보기도하러 교회로 갑니다. 오늘은 바쁜 날이었어요. 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중보기도하러 교회로 가시는군요. 네, 또 안전하게 딱 교회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라고요. 바쁜 날이셨다고 하는데 바쁜 날인데도 행저질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8968번님 광주 극동방송 14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 행저질라 출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광주 극동방송 14번째 생일이에요. 14살이니까 네, 이제 또 열심히 또 계속해서 열정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4주년이 아니라 114주년, 214주년, 1014주년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광주 극동방송 14번째 생일이니만큼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열려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권호경의 음성으로 이 기쁜 소식을 함께합니다. 우리 6634번님 14주년 축하해요 남겨주셨고요. 1064번님 14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화순까지 내려가는 중이에요 남겨주셨는데 비가 이제 조금씩 온다고 하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늘 순서 바로 함께할게요.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홍정로가
1: 간다.
0: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의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와, 장로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장로님, 네. 오늘이 광주 극동방송 14번째 생일입니다.
1: 오, 네. 네, 깜놀입니다. 벌써.
0: 그러니까요.
1: 14주년.
0: 네. 장로님께서는 거의 네. 초창기 때부터 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잖아요.
1: 그렇죠. 네. 개국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14주년 생일이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남다릅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그래서.
0: 네.
1: 전도를 열심히 하다 왔고요.
0: 좋습니다.
1: 네. 네. 이런 분을 만났어요.
0: 어떤 분이셨어요?
1: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0: 네.
1: 다 지옥 갑니까?
0: 네,
1: 이거는 종교라고 무슨 말을 안 하고
0: 네.
1: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시다고.
0: 네.
1: 다 무슨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죄가 그래. 없으면 천국 갑니다.
1: 그래서 선생님은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타 종교를 믿는다 이것보다도 네.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는 건데
1: 네.
0: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0: 맞습니다.
1: 성경에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0: 그럼요.
1: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요.
0: 그럼요.
1: 네.
0: 기독교가 종교여서 기독교를 믿어야 뭐 교회를 다녀야 뭐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1: 네.
0: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1: 그렇죠. 예수님은 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서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우리 8041번님 14주년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퇴근길 비가 추룩추룩 오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
1: 네.
0: 오늘도 또 열심히 전도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장로님.
1: 네. 네.
0: 더운데도 어떻게 또
1: 아직은 네. 아직은 안 듣고 제가 오늘도

0: 전도부 모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 네. 어떤 이야기요?
0: 정말 더워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데 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1: 그러니까.
0: 안 나오니까 맞아요. 공식적인 노방 전도는 방학에 들어가지만 어허. 저는 전도를 네, 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책상에 앉아서 문자하고 톡하고 전화하고 이것도 전도니까.
1: 또 관리를 해줘야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0: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 네,
0: 아멘.
1: 아멘.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거의 70억짜리의 연주를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70억짜리의 연주인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모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0: 예.
1: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평생 귀한 줄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0: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네. 항상 전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전화 전도 또 출동 전도 요청하실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라고 쓰시고 또 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그 전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전도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출석 체크 퀴즈 함께 할 텐데요. 장로님 문제 주시죠.
0: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뿅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뿅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 아멘. 아멘.
0: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화려하거나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1: 네.
0: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이것은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고 절망 속에 사람을 일으키며 죄로 묶인 인생을 자유케 합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성공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정작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변화시키는 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로님?
0: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1: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정답을 제가 거의 한 20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코너 들어오기 전에 한 20번은 단어를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네.
1: 네.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좀 드리면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장로님? 이것은 뭐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0: 복된
1: 또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너무 쉬운 힌트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뿅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뿅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할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옳은 길 따르고 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로마서 1장 16절이고요. 내가 뿅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뿅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다들 정답을 아주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9507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5413번님 광주 극동방송 축하드립니다. 모든 직원분들 축복해요.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8041번님 정답 남겨주시면서 저녁 준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저녁 준비 맛있게 또 하시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또 5474번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8968번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우리 2480님, 9992번님,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아멘입니다.
1: 네, 전도자가 그러니까요. 되시고 싶으시다고.
0: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0007번님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납니다. 광주 극동방송 생일 축하해요.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5352번님 4663번님 8249번님도 정답이시고요.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비가 오네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남겨주셨는데 지금 비가 오나봐요.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709번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지금 선물이 안와요 하시는데 선물 발송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4663번님 퇴근길에 차가 막히지만 찬양과 함께하니까 힘이 납니다. 남겨주셨고 우리 1399번님 장로님과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1: 권사님이시네.
0: 주일에 늘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권사 퇴근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해요.
0: 네. 네, 퇴근 너무 좋죠. 네, 6970번님, 3282번님, 6903번님, 3282번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딸과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4420님께서는 정답 남겨주시면서 제가 전도용으로 만든 예수 라떼입니다. 어떤가요? 귀엽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 잘 만드셨다.
1: 이걸 어떻게 먹어요?
0: 이거 어떻게 먹어요?
1: 못 마셔.
0: 예수님을 먹어야 돼.
1: 네, 못 마셔.
0: 이거 못 마실 것 같아요.
1: 전시용으로 놔둬야 돼.
0: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 만드셨다. 그렇죠?
1: 완전 전문가시네. 이렇게 해서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겠어요?
0: 진짜요.
1: 예수 라떼 돼요.
0: 와,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요.
1: 너무 좋으세요.
0: 네.

0: 광주 사셨으면 광주에 모셨을 텐데.
1: 광주 안 사세요?
0: 아, 광주 아니고 다른데 저기 성남 사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1: 예술아떼.
0: 예술아떼. 어, 너무 잘 만드셨네요.
1: 세상에.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정답 한번 발표해볼게요, 장로님.
1: 네, 오늘은 100% 정답입니다.
0: 진짜? 네.
1: 복음입니다.
0: 복음. 복음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0: 아멘. 아멘.
1: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진짜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0: 네.
1: 사람들의 시선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삶을 바꾸셨던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함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유가
1: 네.
0: 이 복음이 이 장로님의 삶을 바꿨기 때문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 복음을 꼭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1: 아멘.
0: 찬양 한 곡 듣고 홍장로가 간다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쉐키나 찬양단의 온 세상 위하여.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출석 체크 퀴즈 당첨자를 발표를 깜빡해가지고.

0: 장로님 두 분 발표해 주시죠.
1: 네. 4663번 하고요. 네. 3282님입니다.
0: 두 분 축하드립니다. 4663번님, 3282번님 출석체크 퀴즈 정답 잘 맞춰주셨으니까요.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선물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도요. 전도 현장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장로님 이번에는 어디로 좀 다녀오셨나요?
1: 네. 서울 중앙사의 운영 이원이신 네, 우리 권 권사님께서
0: 권 권사님.
1: 네. 네. 극동 방송 들으시고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형부를
0: 형부.
1: 네. 꼭 전도해 주라고 그래서 네. 경기도 파주가 너무 머니까 가시지 마시고 또 방법이 있죠?
0: 네, 네.
1: 전화로.
0: 그렇죠. 전화로.
1: 네, 전화 전도로 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전화 전도로 이분께 또 전화를 드렸군요.
1: 네.
0: 권 권사님의 형부 되시는 분 저희가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 또 전도하셨는데 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2: 여보세요?
3: 네.
2: 아, 우리 오상주 선생님 되시죠?
3: 네.
2: 아, 여기는 광주 극동방송인데 잠깐 통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3: 극동방송이요?
2: 네네.
3: 아, 예, 예.
2: 아, 서울에
3: 네.
2: 우리 곰말순 권사님 아시죠?
3: 네, 네.
2: 아, 우리 권사님이
3: 네.
2: 형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연을 주셔서
3: 네,
2: 오늘 전화 드렸어요. 잠깐만
3: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우리 선생님 잠깐만 통화하시게요.
3: 네.
2: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3: 맞습니다.
2: 우리 권사님이
3: 네.
2: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대요.
3: 아유.
2: 그거 알고 계셨어요?
3: 네, 알고 있습니다.
2: 아,
3: 네.
2: 그러셨구나. 제가 오늘은 전화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 이야기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3: 네,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3: 네.
2: 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3: 네.
2: 또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우리 네. 선생님과 우리 모든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3: 네.
2: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3: 아멘.
2: 네. 아유, 아멘이요. 네.
0: 이분은 목소리가 뭔가 그래도 좀 밝으시고
2: 네.
0: 상황이 좀 호의적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님.
1: 그러니까요. 네. 우리 권사님, 사연 주신 권사님이
0: 네.
1: 기도를 많이 해놓으셨는가. 사실 제가 이제 전화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또 전화를 했는데요.
0: 네.
1: 그다음 통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세게 나오신 분도
0: 맞아요.
1: 있으신데 이분은 네. 너무 호의적이셔서 그냥 아멘 아멘 계속하고 사실 전화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얼굴 보는 것보다 좀 네.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1: 그 짧은 네.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너무 호의적이셔가지고
0: 맞아요.
1: 제가 쉽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0: 우리 권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또 많은 양의
1: 네.
0: 기도를 쌓으셨는지가 좀
1: 네.
0: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셨던
1: 네,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전도하기 전에
1: 네.
0: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을 하게
1: 네.
0: 됩니다.
1: 네. 기도가 많이 쌓여있으신 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보통 전도할 때요, 장로님
1: 네.
0: 대화의 첫 시작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고민될 때가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분께 하신 것처럼 사랑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라고
1: 네.
0: 하시고
1: 네.
0: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여쭤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1: 맞습니다. 네. 이분은 연세가 80이에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러면 사실 사랑 말 들어도 설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0: 네.
1: 들려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절 못하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네. 좀 좋은 이야기 네. 또 그리고 예쁜 단어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좀 들려드리면 네. 아, 그래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네. 아, 저희 지금 약간 전략을 짜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1: 제가 계속 노방전도하고 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웃는 거예요.
0: 맞아요.

0: 그냥 웃고만 있어도.
1: 그러니까.
0: 사실은, 네.
1: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궁금해질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본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오늘도 노방전 타면서 계속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맞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진짜 행복하게 보이네요. 오.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1: 진짜
0: 네.
1: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걸 먼저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장로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0: 네.
1: 식으로
0: 제일로 하나님이 네. 사랑하신다.
1: 아, 제일 사랑하신다.
0: 네, 네.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0: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1: 맞습니다.
0: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1: 네, 오늘의 전도 대상자 주인공 아멘도 너무 잘하시고 들으면서 네. 너무 감사해지는데 계속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0: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것,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2: 네.
0: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2: 네.
0: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2: 네,
0: 그러나
2: 아멘.
0: 아멘. 어이구, 너무 감사해요.
1: 네, 이 첫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소개를 했으니까
0: 네.
1: 그 반대로 이제
0: 네.
1: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0: 네.
1: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장로님.
0: 네, 네.
1: 이렇게 하나님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0: 맞습니다.
1: 걸 알려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장로님.
0: 네, 네.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과연
1: 나는 어떤
0: 사람은
1: 사람인가?
0: 어떤 사람인가? 그게 그죠?
1: 맞아.
0: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게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 아 그렇네
1: 네.
0: 이게 이해가 되죠.
1: 맞아요. 이게
0: 네.
1: 논리적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요.
0: 네.
1: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0: 네. 그래서 네.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얼마나 억울하냐. 이 부분을 또 언급하는 게 또 장로님께서 이번에 전도하신 그 핵심 내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또 브릿지를
0: 네.
1: 만드셨어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맞아요.
0: 네.
1: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0: 이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 아멘.
0: 네, 아멘. 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2: 아멘.
0: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2: 아멘.
0: 아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죠?
2: 아멘.
0: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예배하고 기도하렴,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선생님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리는 것이에요.
2: 아,
0: 너무
2: 네.
0: 좋으시겠죠?
2: 네.
0: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0: 접하면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의 복된 삶을 살수 있어요.
1: 네, 이분 음성을
0: 네.
1: 계속 듣는데, 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너무 잘
1: 아멘,
0: 들어주셔서
1: 아멘
0: 아멘으로
1: 하시고.
0: 아멘으로 이분 정말
1: 네.
0: 한 교회를 한 10년 다니신 분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이 앞서 말씀해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야기해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예수를 왜꼭 믿어야 되는 걸
1: 왜
0: 알잖아요.
1: 예수인가?
0: 네.
1: 네.
0: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신 분이고
1: 네.
0: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죄가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그
1: 네.
0: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꼭 예수님을 믿으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1: 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하시는 전도 방법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0: 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0: 네.
1: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0: 네.
1: 이 순서대로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제가
1: 네.
0: 전화 전도할 때는
1: 네.
0: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완전 체계적으로 착착착 이걸로 인해서 사람 보고 뭐 노방절 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만 전화 전도는 예, 틈을 주면 안 되니까
1: 아, 그쵸,
0: 이런,
1: 그쵸.
0: 네, 이런 체계가 참 필요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영접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0: 네.
1: 이 영접을 진짜 잘 쉽게 전화전도다 보니까
0: 네.
1: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영접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0: 네.
1: 어느 내 아들이다 해주시는 것.
0: 네.
1: 요게 또 맞는 거죠, 장로님?
0: 맞습니다.
1: 네.
0: 네, 예수님을 네, 구주로 고백하고 이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1: 그쵸.
0: 이 고백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고백해야 된다는 거.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설명을 하죠. 네.
1: 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티켓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 믿으면 우리 삶에 위로, 기쁨, 평안이 있다.
0: 네.
1: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0: 그렇죠.
1: 게 필요한 것
0: 얼마나
1: 같아요.
0: 얼마나 기쁨도 필요하고 평안도 진짜 그렇죠.
1: 그렇죠.
0: 또 위로가
1: 맞습니다.
0: 필요하고.
1: 네. 네. 사실 그 전도 대상자분들은
0: 네.
1: 이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사랑이 때문에 위로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1: 맞습니다.
0: 평안도 필요한데 이거 예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이 시간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2: 네. 네.
0: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님.
2: 예수님.
0: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2: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0: 저의 모든 죄를.
2: 저의 모든 죄를.
0: 예수님께서.
2: 예수님께서.
0: 흘리신.
2: 네? 흘려주신 네.
0: 네,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 없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 주심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0: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선생님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리고요. 왜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그냥 너무 감사하고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셔요. 예수 내 구주. 오
2: 네.
0: 이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2: 아유.
0: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2: 네.
0: 하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0: 예배드리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지금
1: 네.
0: 제가 알기로는 파주라고 알고 있는데 가까운 교회 있으시죠?
1: 네.
0: 네, 가셔서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더큰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아들아 오너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예.
0: 아멘. 네, 기도합니다. 꼭
1: 네,
0: 교회 나가서
1: 고맙습니다.
0: 예배 드리셔요. 네, 우리
1: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축복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진짜 대답도 시원시원하시고,
3: 그러니까요.
2: 영접 기도도 참잘 따라 하시네요.
3: 네.
2: 예수 내 구주 고백도 하시고요.
3: 네. 꼭 가까운 교회 나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파주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교회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연 주신 권사님한테 이걸 해서 교회 꼭잘 연결해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2: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3: 파주 한 번씩 가신다고 그래서,
2: 오, 좋아요.
3: 네, 그렇게, 네, 하실 것입니다.
2: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왜 영접 기도 따라 하는 게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진짜 근데 예수님,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따라 하지를 못하세요.
3: 해도 아멘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많은
2: 맞아요.
3: 사람들을 만나서 영접기도 했지만 억지로 하긴 하는데요. 아멘을 안 하세요.
2: 맞아요.
3: 사실 아멘을 해야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2: 그렇죠.
3: 되기를 원한다
2: 믿습니다.
3: 그러는데,
2: 이런 건데. 네.
3: 그냥 영접기도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3: 주님이 받으시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2: 그럼요.
3: 그래서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2: 맞아요.
3: 영접기도 이건 마음대로 못 합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이거 뭐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하니까 따라 한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3: 네.
2: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영접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네.
2: 그래서 진짜 사실 이분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따라하셔서 뭐 이게 어려운 일인가 싶으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3: 네.
2: 우리 4420번님이 홍장로가 간다 아니고 홍장로의 새끼라 아닌가요 하셨는데, 홍장로가 간다가 새끼라보다 더 앞선 겁니다. 저희가 원조예요.
3: 언제
2: 저희가 원조예요.
3: 아, 방송 듣고 하셨다가니까 그게라고 한데,
2: 그렇죠.
3: 그
2: 네.
3: 무림고수 보시고 이분이 사연 주셨어요.
2: 그러셨구나.
3: 성경의 무림고수. 네,
2: 네,
3: 감사드려요.
2: 좋습니다. 너무
3: 네, 우리 4420분님 축복합니다.
2: 네,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어 주신다는 거, 내 딸아 이렇게 불러 주신다는 거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복이잖아요, 장로님.
3: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구 뭔 무슨 사랑을 하더라, 무슨 사랑은 장로님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이면 끝이다.
2: 오.
3: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무슨
2: 맞습니다.
3: 다스는 사랑이 물론 필요하지만
2: 네.
3: 대만족이다. 네.
2: 맞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3: 맞습니다.
2: 들어요.
3: 네.
2: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3: 네.
2: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들으면서 이 복음을 내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전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우리 9918번님, 홍장로가 간다, 홍장로님 오랜만에 방송 듣습니다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3: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2: 네, 오랜만에
3: 방송
2: 오셨네요.
3: 계속 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코너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우리 아까 파주에 사시던 아버님께서 시원하게 따라하셨던 그 영접기도 함께 드릴 텐데요. 극동방송을 듣고는 있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 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함께 해볼 텐데요. 장로님께서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신한 분들은 지금 바로 결신 이렇게 문자와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시면 저와 결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3: 저는 예수님 안에서.
2: 저는 예수님 안에서.
3: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저의 모든 죄를.
2: 저의 모든 죄를.
3: 예수님의 피로써.
2: 예수님의 피로써.
3: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또 인사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인사해 주시죠.
1: 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0: 아멘.
1: 네.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지금까지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찬양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진호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약 800km를 걷는 길인데 보통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쯤 참 가보고 싶은 순례길인데요. 이 길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례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순례라 하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그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힘내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는 힘으로 산 인생이 있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순간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힘을 내는 것이죠. 모든 힘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과감하게 당돌하게 시신을 받아내어 예수님을 온전히 장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너무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오직 하나님께만 얻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셔서 내 앞에 부탁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도 눈물 골짜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걸어가지만 그 자리에도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유익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6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샘을 또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은혜의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아멘. 우리는 고난을 지나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 큰 힘을 주십니다. 믿음이 연단되고 더 깊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많은 샘과 이른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한 필수 구간임을 기억하며 이 골짜기를 잘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를 경험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시온

0: 손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여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견딜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두 손을 크게 벌리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살아가게 될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느 때에 눈물 골짜기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실 하나님의 많은 셈과 이른비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에게 힘을 주어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영광을 고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호진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82-4501번, 062-682-4501번 샬롬 겨자씨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BC 광주국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실천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0: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우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으면 아명하사입니다. 나라의 오늘날 위임받은 대사는 전권 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그것이 대위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면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찬양대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전도와 선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와의 사명이 있어요. 선교. 네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파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먼저 교회로부터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가족 굶기면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구제예요. 구제. 구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예배, 교제, 선교, 구제, 교육. 그 가운데 우리가 중앙에 있는 선교의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선교의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육체로 계실 때에도 여러 번 복음을 전파하고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70인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엄격한 명령으로 이제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 즉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라는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권대사가 나아가서 제대로 회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 두 나라

사이 사이가 좋아지고 전권대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두 나라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교가 단절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대위임을 받은 후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오. 이건 이 지상에서의 단순히 경제 문제요 고물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가 선교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대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군의 명령이 제대로 됐느냐? 그거 한번 조사해보자.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질서 유지의 그런 규정인데 아예 명령을 검토해보고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역할 수 있다. 아, 그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지극히 선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따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용명 반드시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진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기까지는 아플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다고 주장해야 돼. 혹시라도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 명령 아직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물러가라. 나는 이 명령 수행하기까지는 난 살아야 된다. 이 명령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인식과 또 마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명령을 듣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좀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금방 손들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란.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도마가 그 길을 물었는데 아, 더 어려운 대답을 하셨어. 내가 길이란.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물었으면 아 저기 송정역으로 나가서 KTX를 타면 된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면 되는데 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길이란. 도마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빠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아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그 못 자국난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너희들 말도 나는 못 믿는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놓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이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자가 될 것이요 선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전도하고 이웃에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으면 아침에서 내가 막내인데 말빨이 발언권이 약합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으면 부모님도 전도할 수 있고 형과 누나도 전도할 수 있고 가정을, 이게 예루살렘에 가정을 전도할 수 있고 온 유대와 아일과 친척에게 다 전도할 수 있어. 나아가 절반은 아는 사람, 절반은 모르는 이방인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완전 남남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도마가 120명의 기도자들 틈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열한 제자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도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처음 나타나는데 그때 도마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는 의심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승에 이제부터는 도마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는 외경이라든지 여러 전승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도마가 로마의 동쪽 세력으로 진군한 것을 막은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파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로마의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았어요.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훨씬 강력한 군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못 나왔어요. 파르티아가 딱 막았어요. 그런데 그 파르티아의 선교사로 도마가 파송됐어. 그리고 파르티아는 오늘날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아주 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도마가 건축 기술이 있었대. 그래 도마가 아마 성도들 집을 지어주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왕궁이 알려져서 왕궁을 지어라는 명령이 났어요. 도마가 딱 가가지고 왕께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왕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왕궁을 원하십니까? 아, 가장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 저에게 맡기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엄청난 보물을 도마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마가 그 돈 가지고 땅 사고 건축 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왕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썼어. 왕이 그 소식을 그 노발대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왕에게 사랑하는 형이 있었는데 아 꿈에 환상이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형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에게 하늘나라에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 건 내가 처음 봤다. 당신에게 하늘의 왕궁이 있다. 그 환상이 딱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이 왕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도마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왕은 하늘에 놀라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석방됐다는 얘기. 그리고 석방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 믿는 이교도들에 붙잡혀서 지금의 첸나이 작년에 이제 스리랑카 우리 선교 갔었는데 스리랑카는 섬이고 인도 내륙의 그 스리랑카 좀 북쪽 위에 첸나이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심받는 도마가 땅끝까지 그때 인도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먼 길을 가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세계에 이렇게 선교한 것만 성경이 이제 기록했으니까 아는데 다른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밖에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대우임명령의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 믿게 한다. 여기에서 제자라는 의미는 특별히 사도행전 그 산상수 나오는 그런 좁은 범위 제자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냥 넓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까지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그것이 10도니까 10에 40은 40, 그 1040 윈도우라고 그럽니다. 10, 40 창, 윈도우는 창이죠. 그래서 10, 40 창에 해당하는 세계 전 인구의 3분의 2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선교 열매를 거두자는 그런 1040 윈도우 그 정책을, 선교 정책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요. 다 증거. 그런데 이제는 이 중앙에 있는 10, 40 북의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나머지 3분의 1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 그래서 남미 지역은 아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반대, 지구를 뚫고 정반대가 가면 남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거쳐서 갑니다. 곧바로 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딱 뭐 LA라든지 거기에서 내려서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쉬고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으로 인천공항에서 광주에서 반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행기를 또 그대로 왔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더 멀리 가면 파리나 그런 쪽으로 쭉 가서 거기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면 아예 선교 한 몇 주 간 다녀오네.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네. 지구 한 바퀴. 땅끝까지 선교한 땅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을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일종의 침례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한 번 그때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아직 출석을 안 한 사람은 호적이 안 올랐어. 아예 심각한 문제. 반드시 침례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있고 의무도 있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성실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깨끗이 씻음 받은 그 몸에는 좋은 새 옷을 입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침례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는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죠.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파워,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지혜와 명철이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시험 보는 것마다 잘 붙고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취업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천대받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냐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머리 되고 의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과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 기도,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에게 성경학교 성경

성경대학 성경연구원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나이가 어느 때예요? 어린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10-40창, 이건 지역적인 북의 10도와 북의 40도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자는 선교 전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나이로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사이가 수용력이 좋다. 그래서 4-14 윈도우라고 그럽니다. 4세부터 14세의 그런 창에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3살 버릇 10년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4세는 조금 뭐,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고, 저는 3세부터 해야 된다고, 3세. 그리고 13세까지, 13세는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 전후에서 우리 천억 개의 뇌세포에 연결되는 신경 그 줄기들이, 시냅스가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 나는 이제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13세. 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머리에 그와 같은 것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휴대폰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신호가 금방 와가지고 딱 연결돼요. 그런데 KTX 타도 잘 신호가 안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호 세기가 약한 것이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호 세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얘기하면 순식간에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이 13세에 결정된다. 좀 늦으면 15세가 됩니다만 일단 그 13세로 그냥 얘기. 그래서 3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물론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할, 성경은 꿀과 같은 말씀이다. 어린아이의 머리에 연결을, 시냅스를 연결을. 그리고 13세는 토라의 말씀을 들고 내 평생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 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연결이 견고한 적. 왕과 연결이 견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출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공고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오 꼬리 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3살부터 13살까지 가르치라. 나이든 분들에게 신뢰합니다만, 아, 나이든 분들이 항상 변명하는 거 있어요. 내 나이가 있어, 금방. 그래가 찬송가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10번 읽으면 나이든 그 자기가 일종의 늦게 믿은 과오죠. 할 수 없이 100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똑같이 돼야지. 뭐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약을 그 나이 들었다고 적게 잡수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뇨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녀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우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로 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쉬운 것은 자기 자식 가르치는, 자기 자식과 이웃을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가 자녀의 말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의 신앙 좋은 사람에게 가서 내 자녀 성경 좀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과외비 드려야 돼. 세상에 과외비 딴 데 일타 강사 천만 원도 주고 그런다는데 좀 깎아서 한 만 원이나 그래도 10만 원 줘. 그리고 내 자식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원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돈 주고 가르치게 시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제는 나무를 나라,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아, 이건 무슨 뭐 미션 임파서블 뭐 그런 데서는 미션을 주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보냈는데,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파서블한 미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친근히

0: 말씀을 따박해야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즉시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즉시 치료함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경 읽으려니까 눈도 침침해가지고 그 말씀이 올 때까지 아 너무 힘들다. 아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5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성경 1시간 읽겠습니까? 기도 5시간 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딴 데 가지 말고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면 교회 와서 노래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된 교회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물이요 지체. 그래가지고 우리 목소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 성가대. 목소리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 나는 찬양 못한다. 나는 힘이 있어. 그럼 이제 봉사해야죠. 팔뚝 힘이 세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교회의 여러 지체에서 남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여선교회는 이제 다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물론 다른 것들도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지만 그냥 단순한 그런 예로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리가 튼튼하고 손이 튼튼하고 목소리가 튼튼하고 그 지체를 이루므로 그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는 소에는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러나 일하는 소 입에는 먹을 것 먹으면서 가라고 입에 망을 안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복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지체된 몸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유언이며 또 크고 위대한 대위임명령을 주셨어요. 그건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가까운 예루살렘 가족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침례를 베풀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313, 313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6G 연결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과는 연결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불통이 되면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릴 때 많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잘 가르치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5597번님께서는 매일 결단하지만 매일 주님 없이 안 됨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322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가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 남편 힘내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글 써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청자분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5597번님, 0322번님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0322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말씀 앞에서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씨라 신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입성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한 주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한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입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주일 아침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아직은 어두운 거리로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아침에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보내셨죠. 그날따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푸른 잔디,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시원하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멋진 하늘을 다시 한번 우러러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셨죠. 예수님은 483년 후에 예루살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란 다니엘 선지자의 오래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다니엘서를 한 번이라도 읽거나 들어본 사람이라면 올해가 바로 그 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 보니 여인들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요한, 자네 어머니는 왜 오신 거야?
2: 아,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아, 주님을 귀찮게 하시잖아.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요한, 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라고.
2: 아니,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1: 자네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네는 예수님 오른편에, 자네 동생 야고보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네.
2: 아, 예? 아, 그럴 리가. 전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에이, 에이,

0: 그렇지.
1: 내가 먼저 지.
2: 내가 더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1: 아유, 날 뽑아주실 거야. 나 참.
2: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3: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4: 그럼요. 그럼요. 저도요.
1: 알겠습니다, 주님.
3: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2: 주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4: 요한, 가서 물 좀 갖다 드려.
3: 아니다, 난 괜찮다. 정말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네, 주님.
3: 자, 오늘 할 일이 많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

0: 누구냐?
1: 가야바 주인님, 말 겁니다. 주무시는 데 깨워서 죄송합니다.
0: 무슨 일이냐?
1: 장인 어른께서 도시 부근에서 소동이 일어났으니 빨리 조치를 하라고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0: 뭐라고? 소동? 무슨 소동?
1: 길거리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저 스가랴 선지자를 언급하라고 하셨습니다.
0: 스가랴? 어서 들어와서 나글 제비를 도와라. 확실히 스가랴 선지자라고 했나?
2: 예, 예. 자, 자, 팔을 좀 들어보시죠.
0: 어디 보자. 자.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은 아니고.
2: 아주 팔을 좀 들어보십시오.
0: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도 아니고.
2: 아, 오늘 공공장소에 가실 겁니까?
0: 왜? 아,
2: 관 때문에요. 씌워드릴까요?
0: 당연하지. 내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 갖추지 않고 거리에 나간 적이 있나? 스가랴 선지자라. 왜 스가랴 선지자를 언급하라 했을까?
2: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발은...
0: 혼잣말이니 조용히 해. 당연히 모르겠지. 장인 어른께 가서 곧 뵈러 가겠다고 전해라.
3: 베드로, 이 사람들은 왜 화나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저러지?
4: 아니, 뭐라고?
3: 사람들이요. 왜 환호하냐고요.
4: 아니, 나도 모르지.
3: 저, 도시에 나귀를 가지러 가셨을 때 누구랑 말한 적 있으세요?
4: 아니, 나귀 주인하고만 말했는데.
3: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았지?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적이 없는데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4: 에휴, 나도 모르지.
3: 알고 계셨나 봐요.
4: 누가?
3: 예수님이요.
4: 아,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을 거라고.
3: 이 많은 군중이요.
4: 어떻게?
3: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놀라신 것 같지 않잖아요.
4: 어? 어, 그래. 웃으시며 군중에게 인사하고 계시는 게 마치 그들이 올 줄 알고 계셨다는 것 같긴 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려? 응? 예수님을 완전히 경배하고 있잖아.
3: 아, 그런 것 같네요.
4: 아, 근데 괜찮을까? 우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지 않나? 다윗의 왕이라고 하면서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아, 저래도 되나?
3: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요.
4: 응?
3: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4: 아, 예언서에 그게 나온다고?
3: 네.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 뭐라고 하냐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4: 내가?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했었지.
3: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0: 뭐지?
1: 성문 쪽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왜요?
0: 저 관 안 보여?
1: 대제사장, 아니 대제사장님이 여기까지 왜 오셨을까요?
0: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나 모인 게 탐탁지는 않겠지.
1: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0: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지?
1: 학자들 같아 보이는데요.
0: 아니야. 제사장 의복처럼 보이는 걸 입고 있는데.
1: 저분은 대제사장님의 장인 안나스예요. 실권을 쥐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0: 난 들은 적이 없는데.
1: 보통 공공장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0: 근데 여기는 직접 오셨다 이거지.
2: 예수! 자네를 따르는 이 군중을 꾸짖으라!
0: 이거 참 재밌겠구만.
3: 가야바 대제사장님이시군요. 여기 모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꾸짖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2: 우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다니. 당장 이들을 꾸짖게!
3: 미안하지만 소용없을 듯합니다.
2: 소용이 없다니! 당장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란 말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
3: 베드로야,
4: 오산다!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5: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2: 당장 멈춰라! 예수, 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4: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2: 멈춰라!
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1: 제사장들이 떠나고 있어요.
0: 주님, 이제 대제사장도 갔는데 도시로 갈까요?
3: 너는 다른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도시로 가거라. 난 잠시 후에 합류하겠다.
0: 예, 주님.
3: 예루살렘아,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6: 갈바백부장,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냈나?
7: 예, 갈릴리 출신 선생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6: 그래? 어쨌든 그자를 찾아 이런 소동이 다시는 없도록 하게. 빌라도 귀에 들리기 전에 어서. 만약 누가 저항이라도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굴복시키고.
7: 예, 알겠습니다.
1: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 문들 좀 보세요. 순금인 것 같아요.
0: 에휴,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지 뭐.
1: 아, 저 큰 돌하며. 아니, 저렇게 큰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지?
0: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
1: 아, 저 안드레랑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0: 응? 아니, 안드레는 저기 오는데. 왜 혼자 오지?
1: 안드레, 여기요.
0: 아니, 예수님은. 무슨 일이야?
1: 누가 싸우고 있나 봐요.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0: 이런.
1: 저쪽이요.
3: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1: 베드로, 로마인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요.
0: 주님, 주님, 이쪽이요.
3: 다 내보내라, 양떼도 비둘기도. 너희들은 돈을 가지고

0: 성전을 떠나게. 여긴 신성한 곳이야.
1: 주님 제발요. 로마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주님 이미 오고 있어요.
0: 걱정 말거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1: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명 성전의 상인들을 심문할 거고 그럼 우릴 쫓아올 텐데.
0: 아니다 베드로. 로마 군사들이 도착할 때쯤엔 아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1: 예? 그게 무슨...
0: 지금도 아마 씩씩거리며 소동의 흔적을 다 없애려 하고 있을 거다. 로마인들이 도착해서 소란으로 꼬투리를 잡아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잖니.
1: 그럼 우린 안전한 건가요?
0: 당장은 안전하지. 하지만 내일은 모르는 일이야.
1: 하지만 주님, 설마 내일도...
0: 아니다, 베드로. 내일은 내일의 할 일을 해야지. 상인들 훈계 외에도 할 일이 많단다.
1: 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래, 어서 물어보도록 해라.
1: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0: 사람들이 왜 성전에 온다고 생각하느냐?
1: 하나님을 경배하려고요.
0: 그래, 그리고 기도하러 오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겠느냐?
1: 그건...
0: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성전의 일부분을 내어준 거란다. 헌금도 유대 주화만 받는다면서 그 주화마저 팔고 있다니. 꼭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식으로 말해서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도 재물을 또 사기해서 되겠느냐?
1: 누군가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군요.
0: 그렇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는데 이젠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었단다.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들이나 학자들은 부유해졌기에 이런 거래를 끝까지 유지하려 할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아.
1: 아,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군요.
0: 그래. 배 안 고프냐, 베드로?
1: 조금요.
0: 우리 함께 거한 저녁을 먹자꾸나.
1: 정말로요? 예루살렘에서요?
0: 아니, 배 단위로 가자.
1: 아, 나사로 집에 말인가요? 전 좋아요.
0: 그래, 좋아할 줄 알았다. 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서두르자.
2: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많은 군중으로 복잡한 예루살렘을 벗어나 좋은 쉼을 얻었죠. 예수님에게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울 게 없었죠. 이 주간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모세에게도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듯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입성.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겁내기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여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뭔가 곤란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대가 되기보다는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들리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 막 뭐 지진과 재앙 뭐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머무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너뜨리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의 시간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돌아가는 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렸습니다. 4943번 쓰시는 분, 꽃집 경영 2년차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요즘 욕심에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뛰어넘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만 있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다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해지죠. 저도 뭐 명색이 찬양사역자인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음에도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저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저나 이분이나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918번님께서 김도현님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처음 신청드립니다라고 처음 신청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의 Graves into Gardens, Charity Gale의 I Believe, Michael W. Smith의 Waymak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는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귀족들에게도 인망이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세 목회자 그 보나벤투라가 매일 강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세상의 복락보다는요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앞서서 들으신 첫곡 조수아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가 매일 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아, 나도 매일매일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락,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령을 위한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이 늦은 밤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월십 소준영의 인도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지금 흐르는 찬양 가사에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죠.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좀 전에 강찬 목사님의 찬양 들으셨는데요.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 에리히 자우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들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 복잡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고개를 돌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비로소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빛바랜 배경처럼 멀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울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부영의 달려가리 들려드릴게요.

성지승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히어라운드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인팅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의 은혜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같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죽음의 공포나 어려움이 없고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북송되지는 않을까 또는 붙잡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힘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남북한 것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로 또 어플로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외부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북녘의 성도들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2: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0: 예.
2: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룡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0: 예.
2: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0: 네.
2: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꿀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2: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2: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예.
2: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잊혀진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2: 근데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2: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0: 네.
2: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쥐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2: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0: 예.
2: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3: 예.
2: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오.
2: 그래서 심지어는 강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0: 부탁 부탁드립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는 거죠.
0: 네.
1: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0: 네.
1: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0: 네.
1: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0: 네.
1: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좁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좁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석유 재고가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수개월 안에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 부설 선박을 공급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란 정부가 87일 만에 국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 통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도산 안창호함 환영식이 열렸고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합수식을 통해 안보 협력과 우호를 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의 주의를 지시하며 북중 접경 지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 OST인 골든과 BTS의 수임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하며 한국의 가요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 열풍 속에 대만과 홍콩,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한 달 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가 아시아 석유시장 재고가 이미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유럽은 한 달 안에, 미국은 오는 7월쯤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재고량을 뜻하는데 현재는 저장된 원유 가운데 실제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 많아 체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디젤 가격이 항공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석유 제품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의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 책임자는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원유 공급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재고 감소 상황이 오히려 이란의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군 위협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격 대상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하려던 선박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국면에서도 자위권 차원의 군사행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이란 언론도 남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는 이란 정부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제 인터넷 접속 재개를 지시했고 현재 제한적으로만 해외 인터넷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접속 환경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이어지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제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당시 이란의 네트워크 연결률이 사실상 1-2%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간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이 큰 타격을 받았고 사업 폐업과 실업 증가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VPN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왔는데 암시장 VPN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협상 진전 속에서 내부 안정과 정상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과 드론 관련 시설, 지휘소 등을 타격했습니다.

합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점령지 루안스크의 대학 기숙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학생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브랜스크주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처리 능력의 약 2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국 모두 에너지 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입항 환영식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양국 바닷물을 하나로 섞는 합수식을 진행하며 우호와 안보 협력을 다졌습니다.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에서는 원주민 전통 공연과 군악대 연주 등 공식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해군과 캐나다 태평양 함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잠수함의 입항이 감동적이고 고무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도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핵심 우방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합훈련이 양국 해군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와이부터 캐나다까지 일부 캐나다 승조원이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탑승해 성능과 거주 환경, 상호 운용성 등을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행사 이후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 내부 공개 행사도 진행하며 장거리 잠항 능력과 무장 체계 등 국산 잠수함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입항과 연합훈련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한화 오션과 독일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운영 경험과 유지 보수 체계, 교육 훈련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주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 협조를 요청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에 당분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이기 위해 북한 측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관을 통한 공식 거래를 확대하는 대신 밀수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기계류와 전자제품, 산업자재 등 상당수 물품이 공식 통관 과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밀수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공식 거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와 감시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서 밀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통제까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밀수를 통해 운영 자금과 물자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은밀한 우회 거래와 변칙적 비공식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 이행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BTS의 수임이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골든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곡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맡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는 팬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품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영화와 음악을 함께 사랑해준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골든은 앞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고 그래미와 골든글로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수임도 Song of the Summer를 수상하며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와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MA에서 한국 음악이 잇따라 수상하면서 K-POP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이 이제 특정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런 K-콘텐츠 열풍 속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전체 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홍콩과 일본 관광객들의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단순 관광보다 실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의 카페 문화나 편의점, 대중교통, 동네 상권 같은 일상적 풍경 자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으로 장기 체류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 역시 올해부터 원격 근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비자로는 장기 체류 절차가 복잡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문의와 예약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관광을 넘어 체류형 소비와 생활 문화 체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거나 서늘한 기운이 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진남포와 신의주, 삭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신의주 19도, 삭주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4도, 신의주 23도, 삭주 21도, 양덕 1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신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신계 모두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현과 개성 25도, 신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원산 16도, 고성 1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19도, 고성 18도, 원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북방 지역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아직 잠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금식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에 올려드리는 금식기도는 천재를 만들고 6살의 금식기도는 위인을 만들고 10대의 금식기도는 좋은 진로를 갖게 하고 20대의 금식기도는 음란죄를 막고 30대 금식기도는 중독과 유혹을 막고 40대 금식기도는 갱년기와 암을 막고 50대의 금식기도는 노후의 빈곤과 우울을 막고 60대 금식기도는 자녀에 닥칠 풍파와 가문의 위기를 막으며 70대 금식기도는 치매와 고독의 그림자를 막고 80대 이상의 금식기도는 죽음의 공포를 막고 천국 소망을 완성한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눠주신 기도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셨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새벽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 정착, 대한민국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만남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역해 주민 분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들었던, 북한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여정 중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예,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네, 땅바닥에 떨어진 그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아이에게 총광수로 도적이라고, 이마에 도적이라고 썼다. 아, 이래서 저는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는 길에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알게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1: 네.
0: 예,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 주셨거든요. 예, 진짜 우직 갈 곳 없는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1: 네. 예. 그럼 하나님.

0: 북녘 주민분들에게 나눌 때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지금 그 북한 우리 내에서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제 자식,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
0: 네.
1: 분들이. 그래 살고 있지만 해도 희망은 있다는 거. 예,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고 또
0: 맞아요.
1: 오직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수령을 따라서 나가고 거기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진짜 우리한테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굶주리고 또 거기에서 예? 서로 삶을 위한 투쟁에서 뭐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양보도 없고 종문주가 장사를 하면서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저 뒤통수 치고 그저 니보다 내가 더잘 살아야 되고 이런 양육강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을 향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 통일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예, 우리 제가 만약 통일이 되는 그날에는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씨를 그 북한 땅에 가서 지펴주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해 전도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0: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저희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많은 게 변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고백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변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1: 많이 변했어요. 제가 성격도 그 우리 함흥이라 하면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0: 얄개?
1: 예,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흥 사람들은 이 무슨 이런 일에 부닥치면 이 감정을 다 폭발하고 그 엄청 그 삶이야 투쟁에서는 막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저 막 제뚜고 싸움하고 그저 제 이걸 뭐 장사한다면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저 저만을 모르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거기 모두 그 뭐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산다면 예 우리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북한 땅의 분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게 된다면 예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그 넓은 그 하나님이, 예,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모두 산다면, 예, 모두가 그 조국 통일도 빨리 올수 있고, 하나 된 땅에서, 예, 그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 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남과 북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함께 하면서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감사의 고백들이 남과 북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친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 치듯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 가운데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우리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 원치 않아, 뭐 근사하면서도 복된 가정생활 바라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맛나는 인생 근사하고도 복된 가정생활 원합니다만은 현실은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아픔 고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주어

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세례를 행해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살만 나는 소망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세상 살다가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만 나는 소망의 주인공 되기 힘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좀 살만 나는 소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노력하고 애쓴 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착취당합니다. 마치 이 빚을 많이 지면 사업 들어오면 내가 한 달 내내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봉급 들어올 날 그 봉급을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대체가 내 것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는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라고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뜻합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막, 인간답게 살기 너무 환경 여건이 열악한 그런 사막인데 오 젖줄 같은 강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관련된 거 하나님이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나는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새로운 일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면 소망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청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불러줘야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불렀을 때 내가 또 반응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부름과 만남이 만나야 초대가 초청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아무나 불러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소중한 사람일 때에 부르고 만나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분으로 보셨기에 부르셨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세일을 이제 좀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출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하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복된 내일의 주인공 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 거부하는 사람치고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기업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 잘해야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현상 유지하는 동안 이 환경 여건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빠르게 가니
변하지 못하면 결국 현

항상 유지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퇴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물론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한다잖아요. 피터 브러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기회다. 그러니 경영에서 성공하려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변화 역시도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된 세일의 주인공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복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미래를 안겨주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야죠. 아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보를 아는 거 맞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무조건 투자해요. 그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투자해요.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보고 변화를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난 체하고 오만할 나름대로의 건수 같은 걸 보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전국적인 대소사를 위해서 불과 70명만 뽑았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로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시간 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라삐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이 강단도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내 대장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손가락질 받는 인생 보고 변화해라 거듭나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존경받고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뭐 오래 다니셨던 분이건 처음 나오셨던 분이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옆에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존경받고 있다지만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변화를 거부해버리고 존경받는 데만 익숙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지만은 안일에 빠져버리고 익숙해진 것에 그저 동아리를 틀고 나면 언제부턴가는 뒤처지게 되고 새롭게 그 다가온 변화의 물결로 인해 내가 잘 나가던 것들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를 거부해버리면 결국 종교 생활에 익숙한 채 경건의 모양은 혼자 닿으면서도 결국 외식하는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요, 미래를 조망하면서 살았던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로 인해 유럽의 문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바울이 한 말이 저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익숙해지려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늘나라 보기 위해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맞아 맞아. 세상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지 피곤하고 지쳐도 근데 저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 혹시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오염은 안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듭난다. 이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해가지고 효도를 많이 해서 태어났어요?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해서 10개월 동안 불편하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는 어머니의 희생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딱 그거 하나 있을 때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대신 알아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거듭난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사람 거듭나는 건 너무 쉽고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탄 마귀가 술수를 부려요. 왜? 이해가 가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가면 사탄 마귀 하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탄의 왕국은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비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화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변화하라고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세요. 변화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날 수 없는 엉터리 방법으로 변화라고 세뇌시켜요. 그럼 변화가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은 변화하라는 거지만 거듭날 수 없는 거 가지고 변화하라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저 수법에 넘어갔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 때 값없이 저도 그 젖을 사라 돈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 미식 축구에 그 전설과 같고 위대한 감독이라는 쪽 깁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에 친구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토끼를 꺼집어냈는데 아뿔싸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죽은 토끼를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토끼 마냥 단장도 해주고 향수까지 뿌리고 기록에 의하면 밤 12시에 그랬대요. 밤 12시에 이웃집 담을 넘어가지고 토끼장에 몰래 넣어뒀답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이웃집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누군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향수까지 뿌려서 도로 토끼장에 갖다 놓았어. 참 별일이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 있는 토끼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죽은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경선행을 하고 성령공부하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영적인 근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너끈히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살아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혼인데 죽은 영혼을 단장하려고 착한 일 좀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영혼 되는 겁니까? 속사람의 근본 변화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보 고약한 사람이 환경 여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혹은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변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정말로 내가 영원토록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사죄의 은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속사람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유일무이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의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큰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 만나는 길을 피하고 다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성인군자고 요조 숙녀 같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죄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짓고 혹은 도둑질 해놓고 그리고 선행 좀 했어요. 그러면 선행 좀 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 짓고 도둑질한 죄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우선 법부터 지키고 가야 할 길부터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에 가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시고 잘못했던 것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왜 결말이 좋지 않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 고개 저어버리니 사탄의 사냥감 되고 결국 종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 시행착오를 겪어도 정통성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면 회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리석은 오해받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요셉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은 물론이고 주변 공동체까지 살려내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도를 걸어갔던 다니엘은 훗날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중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정통성을 따라야 합니다. 옆길로 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에 마치 잘 나가고 쭉쭉 뻗어가다가 인사청문회 때에 장피 톡톡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선 다해도 항시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괜히 불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다된 밥에 스스로 채 뿌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서 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0: 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 저 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칼빈 말대로 교회는 그 어머니의 적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베푸십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머리가 비상했던 아이도벨이나 인기가 대단했던 압살롬, 잘 나가다 보는 한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사야서 보면 엊그제 이제 성경 읽다가 보니까는 자손에게까지 복 주시더라고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자녀들에게까지 복주는, 후손에게까지 복주는 그런 길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초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보지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초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주관자께서 살만 나게 하는 새일 행하시고 싶어가지고,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새일 행하고 싶으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일을 행하리라. 아무쪼록 살만 나는 인생 좀 근사하고 복된 가정생활하기 위해 변화할 때는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의 기도 제목들, 그 마음의 감동들 우리 주님께 갖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서울, 광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해산과 대전이 2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구와 부산, 여수가 19도, 평양과 강계, 춘천과 포항이 18도, 강릉이 17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6도, 서울과 대전이 25도, 춘천과 제주가 24도,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부산, 대구가 22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포항이 21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비가 내리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믿음의 선포로 함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두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613가지입니다. 무엇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 248개와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명령 365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은 참 재미있어요. 의미도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긍정명령의 개수 248개, 248은 사람 몸의 마디, 몸속의 뼈, 장기 이것들의 수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무엇 무엇을 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대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 명령은 365개입니다. 이건 역시 1년 365일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대요.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중에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율법 중에 율법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십계명을 통해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부터 설명해 주세요.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바닥처럼 건너게 해 주셨으며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 많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산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독수리이신 하나님과 그 등에 업힌 자녀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인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 나는 너 애굽의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와 너는 그런 관계니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결국 십계명은 나는 너에게 독수리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따라오면 독수리 날개에 업힌 것처럼 살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십계명이 율법 중에 율법인 두 번째 이유는 그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온 애굽 사람들과도 다르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도 다르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르게 살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0: 가나안에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율법 중에 율법인 세 번째 이유는 십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통해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죄 지은 자에게는 3대, 순종한 자에게는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신대요. 결국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1,000대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와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영원한 사랑, 인자하신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에 모범으로 세우시고자 이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걸 보이시고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세계 가운데 높이 드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때도 속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에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어겨도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를 속히 자유케 하시고 세계 가운데 더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합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집

메시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첫째, 평안할 때에도 영적인 일에 힘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 덕분에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있기에 평안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지요. 잠깐의 육적인 쉼은 영적 도약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송구해야 합니다. 환난 때 부르짖던 하나님을 평안할 때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좋은 생각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시기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곁에 있었어요. 사무엘, 요나단, 갓 나단이 바로 그들이지요. 다윗은 특히 나단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림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곁에 두며 신뢰한 덕분에 사울과 요압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고해요. 그런데 나단도 사람이에요. 다윗의 좋은 의견에 그냥 동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받되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당연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행하나요?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성도는 둘째, 거절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그 믿음은 인정하시지만 나단이 잘못 답변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에게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때 부르시는 표현이에요. 훗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냥 다윗이라고만 호칭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외적 섬김보다 내적 섬김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정으로 보아 이미 만들어 놓은 장막도 웅장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전으로 잘 지어오고 있었기에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수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없는 솔로몬은 화려한 육의 성전을 짓느라 일평생 수고하지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정작 내적 성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해요. 이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 쭉 기록됩니다. 주님은 먼저 양을 따르던 자리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빈들의 양치기 소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고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대적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적 성전을 잘 지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비결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도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나요? 화려한 외적 사역에 골몰하느라 내적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며 방황하다 고난 가운데서 욕심을 회개하며

0: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절과 같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다 직장의 교대 근무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 관리직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후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사장과 근무 여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교만까지 더해져 6개월을 못 넘기고 이직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맞는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기도했지요. 계속되는 방황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서야 비로소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달 만에 저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 주셨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저의 인식도 바꿔주셔서 그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셨지요. 이제는 숨겨진 저의 죄를 하나씩 꺼내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저의 일상을 마주할 때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소한 것도 묻고 나누며 가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에 믿는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국내 선교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 부르시며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비결은 외적 성전을 거창하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빈들에서 양치던 시절부터 자신의 내적 성전을 잘 지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선한 계획을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그 거절 속에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담아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은 거절당했지만 그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을 받았듯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평안한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절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환난 중에는 부르짖다가도 평안해지면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입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의 평안 속에서도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듯이 저희도 잠깐의 육적 쉼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좋은 동기와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외적 성전의 골몰하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이름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애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약제사 에밀 쿠에는 자기 암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환자들에게 포도당으로 만든 영양제를 위장병이 나을 거라고 처방을 했는데 그 병이 진짜 나았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암시요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불면증, 정신질환, 관절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봤는데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암시요법은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날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암시 요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부유한 귀족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강아지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별한 강아지를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강아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털이 곱슬곱슬한 개, 수건처럼 주름이 쭈글쭈글한 개, 얌전히 무릎에 앉아있을 만한 아주 작은 개, 소를 죽이는 시합에 참전시킬 사나운 개 등 현존하는 강아지 품종의 90%는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자 이제 귀족들의 관심은 사람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치 강아지 품종을 개량해서 다양한 품종을 만들었듯이 이제 귀족들은 자기들의 여흥거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키가 아주 큰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등을 만들어 때로는 전시도 하고 서커스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귀족들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소설을 집필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여유와 지위를 만약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것도 많은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악한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과 재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상동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순회가 알기 전 김대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부부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시면 또 멀리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어려운가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받는 아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교와 이슬람은 뭐 거의 철저히 남자 위주의 종교입니다. 또 불교는 아예 연을 끊어버려요.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또 아멘이 또 별로 없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둘은 실은 하나예요. 세트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남자를 위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뿐만 아니라 정복, 다스림 모든 일에 결국 부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예요. 그러나 여자도 동등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라가 거기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삭 결혼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과정,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 사실 야곱이 원치 않게 속아서 레아를 떠안았지만 그냥 라헬을 사랑했었죠. 자, 우리가 두 주 전에 그때 어버이 주일 때는 이 가장, 남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야곱이 400명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앞에 먼저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 가족 맨 앞에서 일곱 번 몸을 숙여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족을 위해 몇 번이라도 무릎을 꿇는 사람, 이 모습이에요. 자, 뿐만 아니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세겜에서 위기가 닥칩니다. 디나가 강간당하고 보복 살인을 하고 야곱이 두려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미치게 했구나. 악취가 나게 했다.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나를 죽이리니 우리가 진멸당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환난 날에 함께했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오늘은 특별히 레아, 라헬, 아내 혹은 어머니의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머니 혹은 여성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식탁 건강을 넘어서서 사실 어머니가 한 가정의 소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운데서 남편 혹은 아버지와 자녀들과 모두 사이에서 소통해주는, 정서적으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소통의 중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 언어 습득부터 포함해서 가치관, 신앙 모든 것에서 어머니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은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이쪽은 또 아멘이 없네.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동명교회 모든 여성도들은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칭찬받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자, 29장 가면,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죠. 미모가 탁월했고 지혜가 있고, 근데 여러분 레아는 속여서 아버지가 떠넘겨서 그냥, 물론 본인도 원했겠지요. 그렇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런데 창세기 29장 후반부에 보면요, 레아가 루벤을 낳고,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건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부터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여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내,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존중하라고 썼어요. 그럼 결국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레아와 뭐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년 동안 뭐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라반과 함께.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이 거기를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혹은 부모와 그리고 남편 사이에 결단해야 될 때에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씁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모든 재물 다. 결론으로,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떠나려 할 때 오히려 지지하고 야곱을 격려해 줍니다. 자, 결국 남편도 창세기 2장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레아도 라헬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것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가는 곳에 어디까지나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보다 남편, 아내가 먼저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알고 당신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때 나는, 그런 뭐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길도 나는 꽃길로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사울의 딸 공주 누굴까요? 미갈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한지라? 업신여긴지라. 왕이 체면도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 맨 행렬 앞에서 춤추며 뛰며 속살이 보이도록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남편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춤추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자, 남편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7번 엎드려 절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본 레아와 라헬, 여러분 조롱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일어나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할 때 그들이 순종하는 것 보면 남편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7번이나 몸을 굽혀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는 그 남편이지만 오히려 그 남편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세상에 최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비굴하게 온갖 욕 먹어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여러분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럴 때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랑받는 아내들, 존경받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칭찬받는 어머니의 모습, 그건 바로 또 29장 돌아가 보면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물론 첫 아들 루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29장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실 시몬 기도를 응답, 사무엘 시몬 같은 어근입니다. 응답,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 레위는 연합. 원래는 이 연합이란 뜻이 남편과 내가 하나들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레아의 기도 속에 레위가 과거에는 살인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귀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레위. 자, 유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과연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남편보다 아내들이 자녀들을 가까이 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재능과 은사를 축복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진짜 내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는 아내. 사실 라헬은 미모, 사랑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어요.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냥 앙탈을 부립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때 야곱이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건 엄청난 짜증이 있죠.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당신으로 태를 닫으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라헬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후에 이 라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결국은 성경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기도하는 여인들이에요. 한나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다 성경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잔소리는 적게 하고, 아멘입니까? 잔소리는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소리 심리학, 여러분, 잔소리는요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집니다. 잔소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만 쌓여 갑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많을수록 안 좋다. 그럼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건 얘기하고 기다리시고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기도 속에 잘 자라는 가정,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를 그 재능과 은사를 펼치도록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을 것이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여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사람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 35장 들어가서 중요한 걸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35장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순종하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하러 올라가자. 여러분, 중요한 것 첫째는요,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예, 순종하면서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남편에게, 자, 가족들이 다 함께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먼저 레아와 라헬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남편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남편의 기도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내는 그거를 순종으로 협력으로 함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딴지 걸고 뭐 이러면 자녀들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순종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선한 길, 바른 길에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협력하는 함께 베들로 올라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요 과정이 4절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건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들 혹은 내가 실수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결국 야곱은 이제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알아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아버지 집의 우상 드라빔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만 경배하는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오직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에는 내 가정 수호신 해가지고 드라빔을 숨기고 있어요. 야곱이 알아요. 그건 내려놓으라. 세겜성에서 약탈할 때, 세겜성은 가나안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약탈할 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출토하면 뭐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귀걸이입니다. 웬만하면 다 이게 우상 덩어리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 중에 점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37%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여자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권사님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드라빔.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거든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먼저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 그의 아내들이 기쁘게 협력하고 순종하고 협력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는 사실. 세 번째 여기 같은 것입니다만은 그들을 사치하게 만드는 소위 명품이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명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모 교회에 청년부 한 청년이 담당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상담한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상형으로

본 여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형이 뭐냐 그러니까 옷 잘 입는 여자, 옷을 잘 입는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자기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막 신앙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써놓은 얘기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트는 발바리로, 시계는 놀랬어로, 구두는 얼마니로, 하여튼 그냥 쭉 하여튼 열몇 개를 써놨는데 이 청년이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매는 오직 명품, 명품, 명품으로만. 목사님, 내가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내가 결혼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저도 몰라요. 거기까지만 써놨어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황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황후도 그냥 별별 더러운 짓, 그냥 온 나라가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이 가장 원하던 며느리상 바로 유대 여인들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정결합니다. 유대 여인들은 검소합니다. 유대 여인들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산파들에게 유대 히브리인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물론 이제 속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자, 땀을 내는데, 수고하고 땀을 내는데, 돈을 내고 하는 건 운동이고, 돈을 받고 하는 건 노동이라.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어느 방법으로 할래?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니, 돈 벌면서 땀 흘리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노동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도 그만큼 건강해요.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은 정결하지요, 검소하지요, 건강하지요, 무엇보다도 지혜롭습니다. 항상 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 며느리는 유대 여인을 얻으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여자들이 가장 1등 신부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 정결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바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알아보는, 귀히 여기는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남편, 가장, 야곱의 명령 앞에 먼저 순종하는 그의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좋아했던, 품었던 드라빔 다 내려놓고 자랑했던 액세서리, 사치품 다 묻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두려움을 내리사 아무도 출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물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길렀던 유모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결국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유모, 나이 많은 유모, 그렇지만 야곱에게 존경받는 한 어머니의 모습. 나이 많은 분들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부부주의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아파치 인디안의 결혼 축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 대지 위에서

0: 동안 행복하라. 사랑하는 동맹의 모든 성도님들, 존경받는 남편들 되기를,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서울 소소문 고가자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27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 어제 죄의 위력이란 오프닝을 쭉 쓰면서 그때 생각났던 이 문장. 많은 분들이 어저께 공유를 해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꾸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안전한 방향으로 조금 더 만족스럽고 싶고 또 조금 더 기쁘고 싶어서 세상이 따라가는 물질을 목적 삼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행복의 그 잔치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행복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금세 다시 목마르단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짜릿한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흔들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아침 마주한 세상은 참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에 웃었다가도 또 어제 사고 같은 소식이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날아든 고지서 한 장 딱 보면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벼랑 끝으로 또 떨어지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이런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 했던 것. C.S. 루이스는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물의 제공자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물 그 자체이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도 화려함도 정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스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깊은 샘의 생수를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네온사인도 그 대지 위를 비치는 그 햇살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정말 깊고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세상의 것에 낙심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오늘 귀한 분을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이분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 것에 낙심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행복이란 찬양은 세상이 부르는 행복이란 노래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그 행복의 정의, 다 각자만의 정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아침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참, 내 손으로 쥐어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 확 많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막 불안하고 조바심이 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 가득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 아닌 엉뚱한 곳에서 뭔가 행복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주셔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못 주는 건데 자꾸 이걸 세상에서 제가 막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가면 결론은 이게 또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예요. 어저께 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또 오늘 우리의 아내의 행복,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고자 하시는데요.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어제 2718님, 어제 짱짱 성경 암송의 김영덕 장로입니다. 예, 어제 장모님 너무 귀했잖아요. 참 오늘도 또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극동방송 화이팅이라고요. 2318님, 전남 화순에서 많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또 울산에서도 7856님, 7742115, 우리 8377-9785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도 공유하시면서 이 링크들 우리 지부장님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침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우리 한복춘, 주승철, 최감사, 김기수, 그리고 장경화, 진선아, 배종주, 루세, 미슴처럼님, 재은님, 신선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예, 힘이 납니다. 우리 최감사님,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좋은 나. 이렇게 또 댓글에 준비물이란 시도 올려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남기기 원하시면 핸드폰을 드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갑니다. 어디요? 우리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

유튜브만 검색하시면 지금 깜빡깜빡 이렇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보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찬양 나누고 싶은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하고 사랑하자. 함께 찬송합시다.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찬양하고 계시죠? 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귀해요. 아침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찬송 나오십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입술을 벌려서 이 찬송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고 기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행복하게 이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행복의 저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물인 거고요.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주연님, 신선화, 한복준, 김정란, 박성애, 최정희, 환건탁, 김감초, 서정희. 자, 이렇게 잘 들어오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서 여러분 정말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제가 오늘 추첨했습니다. 아이디 감사제사님 지금 오셨는데 저희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감사제사님 추첨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깜짝 놀라셨죠? 매일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들고 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너무나 귀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댓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0: 선물 같은 하루,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귀한 피디님과 만나보죠.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귀한 시간 먼저 귀하고 멋진 피디, 예, 아름다운 피디 우리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현 피디님,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의 댓글창에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1: 그러니까요.
0: 또 통닭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 선구 이 네. 예수 믿지 않은 손주한테 극동방송 이야기 하고 줄 수 있게 네. 통닭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 오.
0: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수현 피디님 드리면 좋겠죠.
1: 아, 드려야죠.
0: 예. 선구이.
1: 선구이님.
0: 선구이.
1: 네. 이야, 좋습니다.
0: 저희가 응원의 선물 전하고요.
1: 네.
0: 감사제사님, 선구이님, 통닭 상품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리고 그 밑에 한 분이요.
1: 네.
0: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어떤 사연이죠?
0: 이분 선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혜피님 읽어주겠습니까?
1: 어떤 분이시죠?
0: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떨 텐데요.
1: 네.
0: SSNN6276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요즘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보고 들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0: 박수! 이야, 이분 엄청난 분이시네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1: 네.
0: 야, 극동방송 들어봐라.
1: 오.
0: 이거 여러분 이거 보통
1: 되어주시는군요.
0: 정말 우리 좋은 아침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1: 네, 좋습니다.
0: 이분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여러분 불시의 선물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렇게 댓글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1: 네.
0: 수현 PD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 시간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0: 그렇죠.
1: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유튜브 창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오늘 오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멘.
0: 저도 이렇게 그냥 막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나라고 하는데 아, 있죠.
1: 네. 아 그럼요.
0: 오늘 귀한 분들
1: 네.
0: 이 사역을 생생하게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데
1: 맞습니다.
0: 근데 오늘 이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1: 네.
0: 야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얼굴도 뵈시면
1: 그럼요.
0: 이게 정말 우리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1: 맞습니다.
0: 여러분이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수현 PD님 오늘 우리는 또 귀한 분들을 만나본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은요. 어디로 떠나볼 거냐면요.
0: 예.
1: 저희가 캄보디아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우리 PD님은 캄보디아 하면 어떤 도시가 먼저 떠오르세요?
0: 뭐 푸놈펜.
1: 수도니까.
0: 뭐 그 정도.
1: 네, 네.
0: 뭐 뉴스에도 많이 나고.
1: 그렇습니다.
0: 오늘 가볼
1: 곳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시소폰이라는 도시입니다.
0: 시소폰이요?
1: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소폰?
0: 처음 들어봤죠. 실로폰만 들어봤죠. 우리는 시소폰은 모릅니다.
1: 네, 시소폰으로 오늘은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0: 자, 오늘 시소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1: 네.
0: 시소폰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네,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맞닿아 있는 나라로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을 만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긴 전쟁과 가난의 아픔을 지나오면서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행정구역인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시엠립주, 바탐방주, 반테이민체이주 등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각 주마다 문화와 생활 환경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지역은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은 농업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0: 의료 환경이 부족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반페임 인체이주에 있는 도시 시소폰입니다. 이 시소폰은 태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와 작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생활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 많고요.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도 소망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캄보디아와 이 시소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자, 오늘 캄보디아 시소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 캄보디아 시소폰의 배신효 서영순 선교사님 얼굴을 뵙고 영상으로 목소리로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와.
1: 할렐루야. 와, 지금 네. 아름다운 부부 선교사님이시고.
0: 오, 맞습니다.
1: 아니, 두 분이 좀 닮으셨어요.
0: 오, 그러니까요.
2: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 아니, 정말 남매 같은 느낌도 있고요.
0: 오,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1: 야, 정말 사랑하면 네. 닮는다더니 점점 더 닮아지시는 것 같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네. 시소폰에 계시는 배신효 서영순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반테임 인체이주 시도폰에서 사역하는 배신효
3: 서영순 선교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와, 네. 선교사님, 시소폰에 혹시나 한국의 네. 성도님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시소폰에 도착했다. 자, 버스에 탔다. 다 그러면 처음 소개할 때 시소폰 어떻게 좀 소개해 주세요?
2: 시소폰은 이제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 국경
2: 태국 국경 지역이고요.
0: 아, 네.
2: 안타깝게도 네, 국경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0: 네.
2: 프놈펜에 비행기가 또 오고 또 시엠립의 비행기가 와서 좀 예. 멀긴 하지만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80년대를 연상하게 한 순수한 도시이고요. 네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0: 네.
2: 순수한 도시, 캄보디아의 순수함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캄보디아의 순수함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
1: 와, 우리 선교사님. 오늘 지금 저희가 조금 또 처음 뵙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거든요.
0: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괜찮아요. 선교사님, 네. 네. 오늘 저희 한 100번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0: 네.
1: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2: 기장됩니다, 네.
1: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근데 선교사님,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지역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이거 지금 사람들이 그랬나? 전쟁이?
0: 맞아요.
1: 언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알고 뭐 여기 여기만 아는데 이스라엘하고 여기만 네. 아는데 어떻게 할지 했는데 지금 이거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2: 네, 태국과 이제 캄보디아 분쟁이 작년 7월달에 한번 그리고 12월달에 있으면서
1: 예.
2: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1: 예.
2: 국경 문제와 또 사원 문제이긴 한데
1: 예.
2: 큰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관광으로 많이 오던 한국 분들도 이제 거의 이제 안 오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0: 네.
1: 그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에
0: 네.
1: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작년 네. 지금 작년 일이고
0: 네네.
1: 작년 5월에 이 일이 시작이 돼서 국지전으로 진행되다가
0: 그렇군요.
1: 그 겨울에 12월에 아주 뭐 전선이 전 지역으로 넓어졌죠. 그러니까
0: 네.
1: 우리 지금 이 캄보디아

0: 시소폰으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갔지만 지금은 야, 그거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선교사님?
1: 경계선.
2: 많이 어려워졌죠. 네.
1: 지금 그 한국에서 단계가 있어요. 여행이 가능한 지역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0: 예.
1: 저희는 이제 국경 지대인 꼴빼스나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있는 도시 여기는 이제 자제 지역이라고 해서 네. 그래도 이제 가지 말고 될수 있으면 가지 말고 대피하라.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있어요.
3: 그렇군요. 아무래도
1: 그래서 네, 한국
3: 시소폰이.
1: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 아니,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인데,
3: 네, 맞아요.
0: 지금 우리 배신효 선교사님, 서영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신 서영수 선교사님은 무섭지가 않대요.
3: 그래요.
0: 왜냐면 배신효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왜냐면 우리 배신효 선교사님이 글쎄
3: 네.
0: 태권도를 전공하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0: 맞나요, 선교사님? 이거 제가 이렇게 소개해도 되나요?
2: 전공은 아니고요. 이제 캄보디아를 품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가
3: 네.
2: 어떻게 이제 접촉점을 가지고 또 사역 할까 하다가 이제 군대 태권도를 승급해서 단을 만들어서 3단 만들어서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이따가 저희가 사역 장면에 요
3: 네.
0: 스친이 있는데요.
3: 좋습니다.
0: 우리
3: 꼭 보고 싶어요.
0: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태권도 선교를 엄청 또 하시기 때문에
3: 네네.
0: 아마 여러분 지금 좀 우리 사역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3: 맞아요.
0: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먼저
3: 네.
0: 저희가 첫 번째 사역 소개 모음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0: 자, 준비가 될 텐데요.
3: 네.
0: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 지금부터 자 우리 배신여 서영수 선교사님 이 사역들 야 우리가 지금 모르는 한국인들이 참 가기 어려운
3: 네.
0: 그 지역에서 이렇게 또 외롭게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가 있고요.
3: 맞습니다.
0: 기쁨이 있고요.
3: 그럼요.
0: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3: 네.
0: 자, 이 시간 5초 뒤에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디 김명수님 선교사님 차인표 닮으셨어요.
3: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0: 이창진님
3: 네.
0: 두 분의 선교사님 야 정말 너무 귀한데요.
3: 네.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님 부부가 남매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고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함께 보면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 네.
0: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또 유튜브 상에서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만 검색하시면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응원할 수 있고 선교지를 지금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5초 뒤에 이 사역 영상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자, 지금 첫 번째 사역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요.
1: 네.
0: 성 교사님, 오늘 지금 이 영상, 지금 이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영상일까요, 성 교사님?
2: 저희가 그 난민촌이 형성됐고요. 저희 교회에도 저희 성도님들이 난민 캠프로.
1: 네.
2: 네. 그리고 저희 시도폰 네, 국경 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10분 거리, 5분 거리, 15분 거리에 난민 캠프가 차려져서 그곳에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9차에 걸쳐서 저희 교회가 난민 사역을 한.

0: 그런 사역 그 사진들이고요.
1: 아, 난민 사역.
0: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난민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반테 민제이 주에서 건립한 그 난민촌에서 지금 이제 그 3천 세대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1: 3,000세대.
0: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국경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2: 맞습니다.
1: 갑자기 이거는 좀 생각하지 못한 사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난민 사역이죠,
2: 그러니까요.
1: 선교사님.
0: 네네네. 저희 이제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 포탄이 떨어지고 또 비행기가 날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셔서 교회로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해서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1: 6번이나?
0: 두려움도 쫓아내고 또 우리의 적은 태국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도 또 캄보디아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26년도 표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캄보디아에 쓰임 받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사역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첫
2: 좋습니다.
1: 번째는 난민 선교하시는 영상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역하는 영상인데요. 한번더 제가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5, 4, 3, 2, 1.

0: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좋아요. 성 교사님. 와, 지금 이 사역 영상이요. 아, 지금 우리 인터뷰, 지금 인터뷰에서 또 보여주시지 못한.
1: 맞아요.
0: 그 뭐라고 할까요? 아, 지금 우리 인터뷰상에서는 우리 지금 성 교사님
1: 너무 수줍으신데
0: 지금 수줍 지금 서로 지금 저희가 더 인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수줍음이 있는데 근데 네. 사역에서는
1: 엄청 힘있게 사역하고 계시네요.
0: 너무 왕성한데요.
1: 근데 캄보디아 시스폰에

0: 는 언제부터 사역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1: 네, 사역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선교사님?
2: 10년 가까이 했고요.
0: 10년.
1: 10년 사역.
0: 네.
2: 네, 네.
1: 영상만 볼 때는 한 30년 사역하신 것 같아요.
0: 것 같아가지고.
1: 그러면은 캄보디아에 이렇게 오시게 된 시소폰까지 오시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시소폰 땅에 오시게 되셨어요?
2: 2009년도에 단기 선교로 왔다가 사람들의 순수함 그리고 또 이 풍경에 하나님의 하늘 풍경이라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0: 네.
2: 특별히 또 개인적인 부르심은 아침 저녁으로 그때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 중에 성경을 현지인들과 같이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곳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때 2009년부터 마음을 먹었고 2016년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코로나 기간에는 한국에 있었고요.
0: 네.
2: 다시 23년도에 다시
1: 오셔서
2: 와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야,
0: 네.
1: 아니 옆에 우리 서영준 선교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두 분의 자녀가 수연피디님 몇 명이라고요?
0: 여섯 분이시라는
1: 여섯 명. 자 자녀 사진 들어갑니다. 자녀 사진.
0: 자녀 사진,
1: 가족 사진 나왔습니다.
0: 와.
1: 저는 이 여섯 명이요. 누구시지? 한 세 가정 되나요?
0: 네.
1: 여섯 분이 자녀고요.
0: 네.
1: 지금 우리 사모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정규 방송이 끝날 때가 됐어요.
0: 네, 네, 맞아요.
1: 자, 지금요, 여러분. 자.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0: 네.
1: 저희가요, 49분까지는 아시겠지만 정규 방송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전국 방송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49분 이후에 지금 사진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지금 여러분 사모님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기는 지금 한국인이 선교하러 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 외로우시겠어요.
0: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이 선교지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0: 네.
1: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지금 들어오실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만나고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김수연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는 만나볼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유튜브 방송으로 왔습니다.
0: 네, 유튜브입니다. 지금 댓글창이 뜨거워요. 네? 세상에나?
1: 지금 가족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가족사진.
0: 네.
1: 야, 지금. 야.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사모님.
2: 네.
1: 사모님 너무 위대하신 거 아닙니까?
3: 네. 네. 잘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0: 잘한 것 중에.
1: 아니 우리 정말 가족 사진 첫째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한번 오늘 대대적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소개 한번 해주세요. 가족 여섯째까지 첫째부터. 예.
3: 네, 첫째는 지금 대학생, 올해 대학생이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첫째는 저희가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데 다시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다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3: 그때 같이 안 들어왔어요. 첫째는
1: 첫째는 한국에서 있고,
3: 학교를
1: 다니고 있고
3: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고
0: 네.
3: 저희 아이들 나머지 다섯 명은 같이 왔다가. 그리고 네 작년까지 같이 이제 사역에 동참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내다가 네 다시 지금은 이제 대안학교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명이 중간에 네 명이 그리고 막내는 저희가 지금 아직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막내 사진 한번 보이세요. 막내요. 너무 막내 몇 살이에요?
3: 네 막내는 만 다섯 살 됐어요.
0: 오
1: 이야
0: 너무 귀엽다.
3: 네 그리고 다섯 저희가 제가 1년 이제 애들이랑 떨어져 지낸 지 1년이 됐는데 이제 방학을 할 때 제가 가요. 애들 방학을 하면 그럼 이제 다섯을 다 같이 보는 것보다 사실 막내 하나 에너지가
1: 더 들어가요.
3: 그날 양이 아니어서 조금,
0: 그렇죠. 네.
3: 지금 그래도 뭐 어려서 힘들다 하지만 예. 그래도 후회가 있어가지고 어. 저

0: 저희가 많이 더 많이 웃고 그리고 생기 있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해소가 너무 예쁘다.
2: 아 잠깐만, 나 그런데 이거는
1: 네.
2: 또 제가 아빠의 입장으로서
1: 네.
2: 자 우리 대선 교사님 이거
3: 네.
2: 책임감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요. 이거다가
1: 그러니까요.
2: 이 선교도 중요한데 또 가장으로서 뭔가 또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3: 네, 사실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수교단체에 있으면서
2: 예.
3: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그냥 이제 저도 많았으면 좋겠다, 6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1: 와.
3: 기도했던 게
2: 네.
3: 돌아보니까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복으로 주셔서
1: 야.
3: 참 쉽지 않지만 이제 키워내고 있고 우리 위대하신 우리 서성교사님과 함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볼 때 7째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1: 피디님
0: 제가 이제
2: 아, 죄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1: 그러니까요.
2: 전혀
1: 젊어 보이죠.
2: 제가 볼 때 3명은 앞으로 충분히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제가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1: 아이고,
2: 네, 사모님이 네. 손사래를 치시는데 그렇지만 이 6분의 귀한 위대한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열매 정말 하나님의 상급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1: 네.
2: 선교사님 그런데요 우리 또 좀 사역 중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좀 힘드셨을 때는 좀 없으셨어요?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뭐 말씀만 나누면 뭐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했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
1: 네.
2: 좀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조금 지치고 힘드셨을 때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저보다 우리 서성교사님 저는 이제 사역에 다시 몰두한다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좀 이렇게 손을 놓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서성교사는 또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2: 그렇죠.
3: 분배해서 자녀들을 네. 많이 신경 썼고 저희는 이제 홈스쿨로 처음에 들어올 때 홈스쿨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학교에 대해 부담 없이 시골 이 시도폰으로 올 수 있었고요.
1: 네.
3: 홈스쿨로 가르치다가 이제 아이가 크고 하니까
2: 예, 예.
3: 교육에 한계가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 저희는 이제 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도 똑같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를 매 저녁마다 정리하고 공부하고 해서
1: 와.
3: 감사하게 창세기와 계시록까지를 난 그 시점에 쓰는 것을 끝난 그 시점에 또 다른 선교사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소개로 부산에 있는 대한학교 연결되어서
1: 네
3: 명은 네 명은 함께 네 명 함께
2: 네.
3: 지금 이제 뭐 훈련을 받고 있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1: 네.
3: 대한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이게 배신효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 역시 태권 정신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극복됐다 모든 게 근데 우리 서영 선교사님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1: 네 맞아요.
2: 좀 아니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자녀 교육 전문가시고
1: 그러실 것
2: 정말
1: 같아요.
2: 정말 그 또 엄마로서
1: 네.
2: 또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데 어떠세요? 좀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0: 네 일단 뭐 아이들 많은 사고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0: 가족이들 엄마들 공통적으로 다 하는 생각이 있고 먹는 거 입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힘들지만
1: 맞아요.
0: 네. 네, 먹는 거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가정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조금 수월해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계속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홈스쿨을 어릴 때는 또 이렇게 저희 둘이가 감당이 됐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자라면서 네 아무래도 그 뭐 비용도 비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킬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네 저희도 사역으로 바빠지고 이러니까 조금 약간 애들 방치 아닌 방치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하는 게 기도했죠. 뭐 우리 뭐 제가 섬긴다고.

0: 이렇게 현지 우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현지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 애들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1: 네.
0: 그러던 중에 이제 네, 저희 센터에 악기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찬양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1: 네.
0: 그래서 그 부분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학교를 연결시켜
1: 길을
0: 주셔가지고
1: 열어주셨네요.
0: 하나님의 은혜죠.
1: 네.
0: 그렇게 돼서 교육적인 부분도 오늘 정도 이제 해결이 되어 갖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다섯째가 아직은
1: 네.
0: 좀 이제 아직 다섯째가 막내랑 6살 차이 나는, 막내가 이제 늦둥이고 다섯째는 또
1: 그쵸.
0: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1: 초등학생.
0: 초등학생
1: 그러네요.
0: 5학년인데 아직
1: 네.
0: 많이 엄마의 손이 필요한
1: 떨어졌어. 지금
0: 때라서.
1: 떨어져서 학교를 다닌다.
0: 네, 떨어져 있죠.
1: 맞아요.
0: 그렇지만 이제 거기 이제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라서
1: 네.
0: 이렇게 네, 선생님들도 다 사랑으로 잘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또 그렇지만 누나들이 셋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1: 아이고.
0: 네, 다섯째도
1: 챙겨주겠네요.
0: 조금 감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막 전화할 때마다 아, 막 이렇게 더막 신경 써서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섯째는 그래도 덤덤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많이 감사하죠.
1: 내가 볼때 지금
0: 네.
1: 한 30분 방송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2분 남았어요, 선교사님. 아, 너무 아, 나 아쉬운데요. 사역
0: 네.
1: 영상 뭐 워십 영상 이거 있는데 네. 아, 나 근데 뭐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다. 그리고 맞아요. 축복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 자,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요. 1000개의 댓글을 한번 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서영순 배신여 선교사님의 이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지금 떨어져 있고 또 교육받고 대안학교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 남겨주시면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볼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엔 오늘 가족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좀 한번 서로 편지를 쓰면 이거 기념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네.
0: 네.
1: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도 많고 또 떨어지게 되니까 작년까지 같이 살겠지만 떨어지게 되니까 더 많이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제는 좋은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고마워, 감사해.
1: 서영성 교사님.
0: 네. 엄마의 아이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을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엄마는 기도하고 있으니 어렵고 힘들 때에 아빠 엄마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파이팅 하자. 사랑해.
3: 와,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이건 기념됩니다.
3: 네.
1: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 지금 국경 분쟁 지역에 있어서
3: 네, 맞아요.
1: 한국 선교팀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힘들게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응원하고 10초 남았습니다. 저희 진심 어린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은 우상 숭배를,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고 하시죠.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강에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능력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볼 때, 아, 내가 완벽해야 성취하고 완벽해야 승리하고 뭐 그런 게 아니구나. 흠이 있고 준비가 덜 되었어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의지할 때, 도리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서울 정신요구 합창단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으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다 외우셨죠? 짝대기,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요. 이렇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물건들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역사의 증거물 드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요, 오늘 내 삶도 돌아봅니다. 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엎드려지는 시간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나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원하고 소망합니다. 8329-8905-8914-1302-1009번님, 5138번님, 5073번님 만나라고 출첵 빠르게 해주셨고요. 6472번님, 갓모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요. 노기근 집사님, 꽃보다 주님과 만나. 너무 멋진 한 문장 보내주셨고요. 우리 박은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은자 성도님 갓모닝 출첵합니다. 1302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며 오늘도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1302번님 감사드리고요. 송남종 집사님, 또 최한나 집사님, 첨단의 춘 집사님, 전주에서 대자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김민아 화이팅! 엄마가 기도한다! 라며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어제 오프닝을 들으시고 그래요, 꽃을 피우기 위해선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죠. 꽃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머무는 것, 견디는 것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멋진 꽃 많이 피우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갓모닝 만나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게 출첵해주시고 또 소중한 사연과 기도로 서로를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출첵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도 귀한 3분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미디어의 영향. 우리는 매 순간 미디어에 미디어와 접촉을 합니다. 핸드폰에 이 스마트폰이 너무 영리해서 수 없는 영상물을 보내줍니다. 셀 수 없는 그 알고리즘까지 있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면 계속 그 보는 것이 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을 계속 보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폭력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 폭력적인 게임 계속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거기에 노출되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음란물에 선정적인 내용이 계속 노출되면 사람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적인 내용에 계속 접촉이 없어요. 조금씩 경계가 풀려요. 야, 사람이라는 게 빨리 물이 돌아요. 여러분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자꾸 먹는 게 여러분 입력시키는 게 출력이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 영상물에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에 반복적인 그런 뉴스에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오늘 이 바울사도의 시대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훨씬 더 우리보다 유혹이 세속적 문화가 없었던 때에도 주님이 굉장히 위험성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유혹이 1세기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해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옛날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미디어는 오늘날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컨텐츠들 안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 문화의 이 범람을 그냥 쏟아내는 거죠. 쏟아내는 성경적 가치관이 그 안에 없어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그 미디어들 안에 성경적 사고체계를 가진 진짜 감동적인 내용들이 손꼽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 현실적이 없는 거예요. 봐야죠. 근데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 없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이제 내 생각은 이제 다 맡긴 거예요. 이게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성경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 분별력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 그건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게 행동을 낳고요. 그 행동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3분 메시지 함께 했고요. 히즈윌의 주님 먼저 가세요 라는 찬양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미디어 노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또 이게 심하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재료가 되는 바로 보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마음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3분 메시지 다시 듣거나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교회 이한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동풍을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헛된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0: 믿음의 걸음으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선택,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하게 되는 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0: 아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권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 호세아의 선언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열 지파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우러러보는 지파였어요. 그가 말만 하면 그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아침구름처럼 또 쭉정이처럼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상들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들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 누구와 있을 때는 굉장히 존귀했다가 또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 가면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나중에 그의 삶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삶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선택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존귀함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걸음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땅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 그리고 쭉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 주변만 그나마 좀 물이 있어서 풍요롭지 나머지는 광야입니다. 산이 있어도 돌산이에요. 우리는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는 산 그러면 푸른 숲이 있는 산을 떠올리는데 이스라엘의 산은 돌산입니다.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어요. 간혹 풀이 나긴 하는데 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면 어제까지 광야했던 그곳에 꽃이 피고 숲이 이렇게 풀이 자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 이미 확인했지만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0: 아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는, 그들로 풍성케 하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가 계속해서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잘 아는 모세가 이미 그들에 대해서 경고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찾았으니까 11장 16절 17절 보실래요? 16절 17절 시작.
1: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0: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지금 멸망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위대한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막 땅을 정복하고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답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뭘 할 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룰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욕심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들로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맞지만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욕심껏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알은 하나님처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것도 예배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제들,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들은 복을 준대요. 우상한테는 내가 뭐 이렇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 없고 오히려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그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또 내 마음에도 맞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단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라기에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래서 저는 거, 흠 있는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드렸거든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얼마든지 복을 준다고 하는 바알을, 또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일단 시작이 자기 부인이야.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특별히 지금 인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그 위치를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야. 이게 너무 높여놨어요. 근데요, 보고만해서 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은 정해져 있어요.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치우친 우리의 양심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죄와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 아래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는 주로 이제 고난을 연상하는데 여기 십자가는 사명을 말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린 부름받은 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고난

0: 사명과 연결되냐면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명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딪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 욕심 버리라고 하니까, 여기 처 복종시키라고 하니까. 물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언제나 앞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대놓고 여사제들과 성관계는 하지 않지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도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결과는 뻔해요. 불보듯.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반면에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 앞에 동일하게 두 길이 있어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은혜의 선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뒤에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0: 아멘.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 신명기 6장의 선포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강조하거나 지금 성경의 선언처럼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쏘아붙입니다. 왜 너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 땅에 신이 얼마나 많냐. 부다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신인데 왜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리고 구원이 왜 예수님밖에 없냐.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얼마든지 있잖냐. 물론 서울 가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0: 아멘. 이 말씀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적이 가는 길이 여럿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진리는 선언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이라고요. 이 시대 흐름 안에서 이 진리를 지켜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고난과 시대의 흐름과 맞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안에 자신을 계속 세우지 않고 또 진리 안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말들이, 이 진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모든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만 자꾸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시대의 공격과 거스름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노골적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해 올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변해도

0: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인 수치로 남아있는 신사참배 문제. 사실 뭐 그전에 뭐 천주교 그다음에 다른 교단들 다 신사참배를 용인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회가 결국 1938년 27회기 때 신사참배를 용인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그래요. 이건 국민 의례지.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 그 선택은 이제 두고두고 교회사의 오명으로 남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일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테고 계속해서 핍박했을 테고 몰아붙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타협하게 된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핍박 중에도 그걸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주기지정 목사님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옥에 갇히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나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지금의 교회를 버티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세 참배를 했던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들이.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누구든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래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늘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다시.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그 핍박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거스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은 기독교만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사라져야 돼 라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난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했듯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은 얼마든지 또 될 수 있어요. 시대 흐름이 어떻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 다 그러고 사는데 너희들만 왜 그러냐 뭐 이런 수많은 논리들이 또 우리를 타협하게 할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생명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붙들고 어떤 고난에도 진리를 소화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에브라임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 구절 같이 볼까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0: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0: 이런 표현 보면 좀 무섭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나훔 선지자 말씀도 좀 찾아볼까요? 나훔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0: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당신을 대적하는 자, 그를 거스른 자에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성경의 선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되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

0: 맞춰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놓고 나 하나님 대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근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 대적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그대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자, 본문 다시 와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1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0: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잠언이 수없이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오랜만에.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하다 교만이 되냐면 배가 부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되니까 그게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그들이 수고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고 뭐 밭을 갈고 뭐 물을 대고 수고했죠. 그러니까 그 수고로 인해 자기가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리시고 또 그것을 기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되지 않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자꾸 접근하면 이제 사단이 계속 이제 거기 있는지 까불죠. 그래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에 이렇게 거스른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이러라고 해.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묘한데 집요해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만 틈만 보이면 여지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리는 게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게 그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부추겨. 다 네 거야. 여러분 성도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 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 대신 맡기실 때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누리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이 인과관계에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막 고난당할 때 교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오히려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복이야. 실제로 정말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서 하나님 복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잘됨이 그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멀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유에서 자꾸 하나님께 서는 시간 줄고 또 마치 그게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 것처럼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면 정말 위험천만해요. 막 불안해. 여러분 그래서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뭔가 내 뜻대로 잘 풀린다. 막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고난 받을 때는 긴장 안 해도 돼. 긴장하게 돼 있어 그 저절로. 근데 잘 되면요, 막 잘 풀려. 막 뭔가 막 사업도 잘 풀리고 막 기대도 안 했던 것이 막 촉촉 되고 막 사람들도 막 다 내 뜻대로 되고 막 다 잘 돼. 애기들도 그렇게 속삭이는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속삭이는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 복인 줄로 믿으시고 조심해야 돼요. 원래 네 거야. 네가 원래 그런 존재야. 얼마든지 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0: 그들로 풍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했던 에브라임이 쭉정이처럼 돼버리고 이슬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 때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이 진리의 선언 앞에서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 또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고, 매 순간 내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원래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절대로 교만함 때문에 패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주변 사람 10명 중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요. 10명 중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3명, 싫어하는 사람도 3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별 관심이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멈춰서지 않나요? 살면서 특별히 크리스찬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니까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 하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조차도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정작 내 마음이